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에 꽃무지개가 피어나고 푸른 비단이 넘실대는 여기는 화룡시 광동천 평강벌입니다. 7년 전 습금평 청석이께서는 모처럼 연변에 오시어 화룡시 광동천을 특별히 닫아주셨는데요. 그이께서는 친절하게 천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안부의 얘기를 건네시면서 변머의 성장 정황도 자세히 살피셨습니다. 습금평 청석이의 한마디 한마디 얘기가 천민들의 마음을 은은하게 울려주셨고 가는 곳마다 연변 각종 인민들을 진심으로 감동시켰습니다. 하여오들의 요청한마당에서는 습금평 청석이께서 7년 전에 연변에 오시어 우리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감동을 고즈넉히 되새기면서 더 부강하고 행복한 연변의 앞날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여 우리 함께 노래 벽꽃 타령을 감상합시다.

네, 흥겨운 멜로디에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낭만의 계절 7월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꿈도 우석우석 피어나고 있는데요. 화룡시 동성진에 살고 있는 김수금 씨는 모든 천민들과 함께 습금평 정석이께서 평강벌을 찾아주시고 천민들과 악수하던 그 환희의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다면서 노래 새연변 아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화룡시 동성진의 더 멋진 앞날을 기대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연변을 아끼자, 연변을 사랑하자. 너무나도 가슴 따뜻이 가슴 깊이 안겨오는 노래입니다. 해해면은 풍성해지는 우리의 생활, 사시사철 피어나는 행복의 꿈, 새 희망이 넘쳐나고 자취보람 다져가는 연변을 우리는 내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에 거주하는 황정연 씨는 장백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성장해 와서인지 마냥 고향이 사랑스럽고 고향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70년간 고향의 뿌리 받고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소품 돼지 아빠를 요청해 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에이야. 아유, 걔도 홍서로는 이 빼도 최고지. 아이, 잘 배구나. 그래도 이란 뒤끝에 먹는 음식이 진짜 꿀맛이란데.
2: 아버지!
1: 저게 또 누구야, 저게? 아버지, 없어!
2: 아버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삐기야!
1: 어제 또 왔냐?
2: 야, 아버지! 내 아버지 보기 싶어 반년 만에 찾아왔는데 어째 또 왔냐, 뭐, 짐까?
1: 야. 이번에도 또 혼자 왔냐?
2: 야, 내가 혼자 오자고 뭐 달고 댕기겠습니까?
1: 야, 그래 이번에는 또 퇴짜마자 왔냐?
2: 퇴짜마자 때? 아, 내 무슨 물건인가? 퇴짜맞게.
1: 야, 이놈아. 그럼 어제 시집 가지 못하고 밤낮 이렇게 혼자 댕기냐? 어?
2: 막가 잼 갈라지는 게지 무슨?
1: 그래, 이번에 또 무슨 문제를 퇴짜마자냐?
2: 내 퇴짜맞은 게라 내 퇴짜 졌습니다. 예.
1: 이라고?
2: 아야, 무슨 말했구나.
1: 야. 이건 다치지 말라.
2: 어제
1: 손님한테 절대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다.
2: 야, 아버지, 내 좋아하는 홍소로 내 좀 한 두 점만 먹고 그 남의 손님 접대라 하셔. 예. 아, 맛있겠다. 야, 역시 우리 아버지가 홍소로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 술도 먹구나 이게.
1: 에이그 아이고, 동네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들고 댕기겠냐 이거.
2: 아니, 내 시집 못 간 게 무슨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1: 야, 이놈아. 1년 같이 살던 남자는 그 마음이 맞아야 갈라지고, 그 1년 같이 살던 남자는 또 무슨 술집이나 봐 갈라졌다고. 야, 밤낮 갈라졌다 헤어졌다 하면서래. 어? 아, 그러면서 어째 이 애비한테는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이냐.
2: 아, 아버지, 아니, 내 뭐 시집 가기 싫어서 아이감까? 아이, 나를 좋다는 남자는 다 그저 그 자식 새끼 딸린 호래비들이고, 내 좋아하는 남자는 다 유부남인 거 어찌겠습니까?
1: 이놈아, 남자친구 없다면 없다를 깨지. 어? 만났다 갈라졌다, 만났다 갈라졌다 하면 이 애비한테는 어제 얼굴을 한 번도 아이 보면서 이렇게 거짓말 아니야? 어?
2: 야, 내 우리 아버지 속이 타까봐 그랬지.
1: 이놈아, 아버지는 네 남자한테 재왔다는 게 그게

0: 욕하서 맙시다 이놈아.
1: 아버지 우리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 내 어전이에 영 쉬지 마 아이가고
0: 무슨 일하냐?
1: 심청이처럼이 아버지를 거서 평생 거의 거의 모시면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어떻습니까 아버지?
0: 이거 티키시다.
1: 아 아버지.
0: 이거 티키시다. 바라볼 거 바라봐야 되지. 이거 레 깜배.
1: 깜배.
2: 이 집에 무슨 냄새 이리 좋은 냄새 나. 삼촌, 야 춥다. 어떻다.
3: 야야야야. 올해 임소사에 또 먹을 법은 있네.
2: 야, 하나 왔는가?
1: 엄마, 오빠 아직도 개도 바지를 입고 다녀.
2: 야, 개도 바지 어째? 이게 대단히 뜨뜻하다. 어?
0: 야, 너도 좀 시간이 되면 아버지를 개도 바지라면 이렇게 척척 떠줘라. 야.
2: 어이야. 예. 달려오나. 딸이 왔다고 또 홍솔로 재킷구나 삼촌.
0: 야. 이게 내 만든 게인데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봐라.
2: 맛을 봐 되는가? 그럼 하나 먹어봐 좀. 야, 우선 목구멍으로 쭉쭉 내려가는 게 대단히 맛있습니다.
0: 얘도 홍솔로 너. 야, 얘도 빼서 최고네라. 자, 한잔 먹자.
2: 삼촌. 어? 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술을 못한다. 야, 절대 못한다.
0: 야, 이놈아 아이 먹겠어 말아라.
2: 에이, 삼촌이 또 나왔다 권하겠다면서 내 또 받아야 되지. 자, 삼촌 하나 근데 나가서 말할 얘기 없을까? 여기서 어떨까?
0: 야, 이놈아 무슨 신바람 하는 주제. 나를 빨리 마셔라.
2: 아, 자 먹어볼까? 그래도 역시 홍솔로이는 빼주 최고입니다. 그렇지.
1: 아, 네. 어떻게 우리 집에서 고기 한 건 저렇게 고도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는데.
2: 야, 그나저나 너는 어째 내려와?
1: 아이, 오빠. 어째 자꾸 이렇게 나를 궁금해하여? 어? 오빠, 내 말했어. 울돌이는 아이 된다고. 내 데 좀 신경 끄여냐?
2: 아, 네, 뭐. 야, 너네 아버지 보러 왔지 뭐.
0: 야. 이 대가 여기 오라.
1: 어째?
0: 오라, 대가.
1: 어제.
2: 야, 넌 여사라는 게 무슨 돼지기 이름이다.
1: 아, 만지면 이리 벨라냐. 두 분이 천천히 마이셔예. 내 들어가 자겠습니다.
0: 그래.
2: 자, 에이, 삼촌. 에이.
0: 아, 좋다.
2: 아, 정말 삼촌. 너 소식 있습니까?
0: 무슨 소식?
2: 에라 어서 씻고 좋고 나서네 빈곤어 보석음이 또 내려왔어요. 빈곤어 보석음이 또 내려왔다고.
0: 또 내려왔다고? 네.
2: 이번에도 별래 삼촌이 비슷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0: 야, 나는 이번에 그만둬라.
2: 예, 조미슬이 무슨.
0: 아, 그만둬라.
2: 예. 저 그래고 저 우리 여름에 그 돼지 새끼 돼지 두 마리 준 건 어떻게 잘 키우고 있지?
0: 어, 잘 있다.
2: 예. 야, 그 돼지 잘 키워야 된다 삼촌. 그게 어떤 돼지인가? 예. 그 한 마리 초라이고 한 마리 이름.
0: 야, 이놈아. 네 이름 써주고 또 네 모르게 되면 어떡하냐?
2: 초라이는 생각나는데.
0: 하나는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초라이라.
2: 예.
0: 하나는 궁디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 둥글이라고
2: 썼어요. 옳습니다. 예, 예.
0: 아, 잘한다.
2: 예.
0: 맛있냐?
2: 예, 맛있, 기가 막힌다. 그래서 예.
0: 원래
2: 예.
0: 잘 자란 돼지들은 맛있네라.
2: 그렇지, 잘 자란 돼지 원래 맛있어.
0: 그렇지.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2: 예, 알았습니다. 예.
0: 아하, 어째?
2: 에헤. 야,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하다.
0: 어째?
2: 삼촌 혹시 초라이로 이게 초라이제?
0: 응? 야. 아, 나도 좀 힘이 딸려서 그냥 기체에서 이렇게 잡아서 홍소를 만들었다.
2: 무정이라! 아, 이놈 아저씨! 삼촌! 이 초라이를 잡아서 지금 홍소를 했단 말이?
0: 어!
2: 야, 초롱아. 네 이렇게 어찌 뭐 이렇게 상세나니. 야. 그래 아껴 돼지고래 야 없지.
0: 자, 이건 안 먹어라.
2: 젠저째 이 돼지고기 맛있습니까?
0: 어?
2: 아, 따원은 야, 이래 많이 되는데 삼촌이 잡아도 소리가 말하고 잡아야 되지. 아이, 삼촌이 이렇게 내려가다 흥소로를 한 번 어찌인가 이거.
1: 못 잡아서 자겠니 이거 원래.
2: 야, 너 어째니?
1: 오빠 시커먼 거는 딴소리 하세요.
0: 야, 너는 자겠다도 나 또 어째 이렇게 나오냐, 어?
2: 야, 원래 시내 여자들은 잘 때 화사그리 두껍게 하고 자니?
1: 네, 오늘이 어떻어?
2: 뭐 어째?
1: 머리랑 아이가 없어? 섹시하지 않았어?
2: 야. 응, 감질뚝이 와 돌아다.

0: 아들이란 건 배신자들이란데.
1: 우스게 배신자라. 야, 나는 너네 아버지를 위해서 저 촌에 올라가서 손이야 발이야 빌어서 보석금도 타게 했지. 또 너네 아버지 돼지를 길고 계시대서 돼지 두 마리도 갖다 줬다. 근데 너네 아버지 봐라, 어? 그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궁솔로를 했다, 어? 이게 너네 아버지 배신자지 내 배신자야.
0: 아이 철가 철가매 오빠 제일 많이 먹었어.
1: 내 언제 많이 먹어?
2: 됐다 됐다 됐다.
1: 야, 이 철. 근데 삼촌, 음? 초로에는 글쎄 이렇게 궁솔로 지금 됐다 하고 그럼 둥구리는 어찌했습니까?
3: 야 이놈아, 그 초로에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그 둥구리 외로워서 어찌냐. 그래서 내 둘 다 잡아버렸다.
1: 야, 둥구만 외로운 게 낫지. 그럼 둥구리는 둥구라, 둥구리는 어째서?
0: 어제.
1: 야, 둥구리 너는 여기 있구나. 너는 시자지 장국이 푹 튀는 매구나 지금. 야, 둥구라. 야, 삼촌. 그 눈이 초롱초롱한 나로, 에? 엉치 둥글둥글하는 두 마리는 몽다 칵칵 이래버리면 어찌인가?
3: 저런 저런.
1: 자, 관해 어찌게? 넌 둘이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깜빼.
0: 불쌍한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구나.
1: 자관해, 내가 어서 내 삼촌이 무슨 버섯고기 먹으면 난 어서 상관해야겠습니다. 예.
0: 그 버섯고기 무슨 오빠 해준 게요? 야, 그래. 그게 나라 정책이 좋아서 그렇게 버섯고기 내려오니.
3: 그래.
0: 그건 그렇구냐. 올드리 일은 어찌요?
1: 무슨 거?
0: 오빠 날 책임지요.
1: 어째라니?
0: 어째라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좋다 좋다 할 때는 어찌고 이렇게 그 관건적 시각에 내빼는 거.
1: 근데 야, 너 하는 이미 다 일, 우리 같이 일하면서 다 마음에 이래 있는 둘 다 있다.
4: 아스바이 계십니까?
3: 오, 보내주면 하구만.
1: 보내주면. 야, 이거 큰일 났어.
4: 어제?
1: 야, 이거 내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4: 무슨 일입니까?
1: 먼저 내려 올라와.
3: 말해라 말해라.
1: 알았어 알았어. 자, 먼저야 이거 홍솔로를 먼저 한 단 잡사오. 맛이 어떠소?
4: 맛있다.
1: 맛있지. 이 맛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4: 어제.
1: 야, 우리 둘이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올리뛰고 내리뛰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무슨 상관 있어. 이 바지 향 아래서 무릎 붓긴데.
4: 어제. 아줌마 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 이 우두나 삼촌 글쎄. 야, 우리 촌에 수준 돼지를 두 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이렇게 궁솔로를 하고 한 마리는 지금 감에 안에 둥그리니 안에 지금 시다지 당물이 되니까. 야, 야, 넌 좀 그만 먹어라. 야, 저런 불쌍하지도 않니?
0: 어? 오빠 제일 많이 먹었어.
4: 아니, 세자들 같이 먹었습니까? 아니, 이래 많이 먹었습니다.
1: 나는 그래서 저런 맞는가 확인하느라고 몇 점밖에 안 먹었어.
4: 야, 아즈바이.
3: 야?
4: 아, 이게 어떤 돼지라고 이거 이렇게 막 잡아서 훅쏘러라 하면 어찌인가?
3: 이거 뭐 보내주면 그런 경계.
1: 장관해! 내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우리 삼소대에서는 어? 우리 민중들의 민심을 다 생각해서 우리 이집오 보석금 주지 말게.
4: 아즈바이.
3: 야,
4: 이게 사실이라면 또 연락해서 회보하고 확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이 보석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지. 야, 보내주임에 그렇게 하하오.
1: 맞지 맞지. 어서는 이렇게 나간단데 그렇게 하라세. 이래 옛날부터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해결을 못한댔단데.
0: 아는 소린 제 혼자 다 한다고.
1: 야, 야, 너는 나를 좀 어려봐해라. 나도 그래 이 촌에 응? 조그만
4: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즈바이.
3: 야,
4: 네, 저거 내려오면 벌랄까나 광수아바이 말하는 게 그 집에서 버리는 비닐하우스로 수리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3: 야, 이봐 보내주임에 내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야 한 메다 높이쯤 되겠어 빙 둘러서 담아 쌓아놔서 그래갖고 그 배치가 안에다가야 뜨끈뜨끈하게 군부를 떼고 오는 길이라.
4: 에?
0: 아니 어째 아버지 그 거기다가 뭐 겨울 채소 농사를 하자고 그랬까?
3: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보내주면 여기로 내서 우리 집에 그 둥구리하고 초라를 데리고
4: 예.
3: 양 목축자에 데리고 가서야 쌍부침을 시키고 왔어. 이제 가드냐 속다리 여기 되면 새끼를 낳는다. 야, 이 홍소로는 내 도토고기 한 도근 떠다 만든 게라.
4: 이야, 그런 것도 놀랐지.
3: 야,
4: 아이, 그러면 그 지금 초롱이하고 둥구리 두 마리 다 살아있단 말인가?
3: 아, 가들이야 지금 그 뜨끈뜨끈한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야 그 대경 음악 들으면서 잘 있다.
0: 야, 아버지, 밤에 와서 뭐 대보다도 팔째 젖었습니다. 예.
1: 아이, 수도.
3: 야, 또 어째이래.
1: 무슨 그거만 소리를 하는가? 아이, 그냥 삼촌이 지금 거지? 내가 장난쳤단 말이. 그냥 이 초라하고 이 둥글이 아니라 말일까 이게?
3: 야, 이놈아.
1: 니 말 따라.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어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생긴 거 그거 아까 봐서 어떻게 잡냐 어? 야 난 또 그런 거 모르고 삼촌이 또 오해를 했지. 야 미안해
3: 삼촌이.
0: 아줌마 정말 잘했습니다. 아이 이번에 그 벽돌이랑 땔감이랑 사느라고 수탄도 없었겠구나.
3: 아이고
0: 아줌마 자
1: 이 뭐요?
0: 이 보석은 뭐 받으셔.
1: 아야 이건 아이고 이거
0: 받으셔. 야 아즈바이, 아이 아즈바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했습니까? 우리하고 얘기라도 하면 또 아래도 드리지겠습니까?
3: 아유 아유, 이거 뭐 보내주임에 나도 염치 있는 사람이지 언제까지 나라와 정부에 손을 내밀겠어? 그리고 야 정부 덕분에 이제 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다. 이거 뭐 보내주임에 이 보석금은 야. 이번에 저 앞집 박아맨을 갖다 드리라. 이번에 그 박아맨의 영감이야 또 병원 노름했다. 그러니까 이 보석금은 꼭 그 박아맨에 드리라. 야
0: 우리 아빠 정말 멋있었다. 아즈바이
3: 야
0: 그래 제디 이번에 박아맨의 생활이 곤란해서 그 집에 이 보석금을 드릴까 고려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아즈바이도 또 이 대신 농사를 하면 자금이 딱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까지는 아즈바이를 드리자고 결정했는데 아유, 아유. 아 이렇게 또 자각적으로 나서서 양보를 할까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2: 아버지 아버지 나 우선 예 시내를 아이들에 가겠습니다.
1: 어?
2: 여기서 이제부터 아버지같이 돼지를 키우면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부자 되기셔.
3: 양나나 네 그 생각 잘했다. 양나나
2: 예.
3: 이제 우리요 저 돼지 두 마리를 가지고 열 마리, 스무 마리를 불고 가지고 우리 큰 양도농으로 만들자.
2: 그래, 이죠 아버지.
1: 어, 예. 그래, 오늘 우리 삼촌 돼지 아빠 된다 말이.
5: 돼지 아빠?
1: 예.
0: 돼지 아빠, 최고!
6: 연계시 하남가에 거주하는 김미경 씨는 새롭게 변모해 가는 거리의 풍경에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고향의 건설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노래 꿈이 머무는 곳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 김미경 씨가 가족과 함께 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청춘의 정열로 불타고 격정과 낭만으로 충만되고 행복과 사랑으로 세상을 펼쳐가는 것이 중국 꿈이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 미래의 약속, 백년의 꿈. 바로 중국 꿈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화룡시에 살고 있는 박정금 씨는 습근병 청소기의 연변 시찰은 연변에 너무나도 큰 희망과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이 기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연변의 이야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내고향 연결이 습금평 청소기의 지시대로 바람대로 앞으로도 행복하게 더 부강하게 번영해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박정흠님, 박현준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함께 음미해 볼까요? 송가인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생.

송가인의 평생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생방송실에 왔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또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행복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여성 클럽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커피 타임 또 티 타임 네,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 주부님들 네, 일이 끝났나요? 그래요. 집에 있다 보면 일이 끝이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아, 얼마 안 지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저녁때가 되고 네, 오늘도 바삐 보내고 계실 우리 주부님들 이 한 시간만큼은 네,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힐링의 시간을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천아리랑 듣고만 있어도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혜숙님께서 현국화 아나운서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메시지 하나에 제가 기운이 막 샘솟아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가 저한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동물들은 고래나 거북이처럼 몸집이 크거나 느리다고 합니다. 작고 빠르면 대사율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로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는 몸집도 작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즈덤이라는 새는 70살에 알을 낳았고 기네스북 기록에는 80년을 산 앵무새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가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비밀은 비행에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쉽게 피할 수도 있고 생존 환경이 열악하면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생존력이 높아져서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들은 불안하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 훨훨 벗어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장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마음만이라도 새들처럼 스트레스는 훨훨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휴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새들처럼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금방 들려드린 짧은 글, 네, 거기에 맞먹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새들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으셨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새가 장수하는 비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공유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새들처럼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새들처럼 훨훨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네, 새들처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기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요. 새들처럼 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도 필요하겠죠. 푹 자거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여성 클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몸은 새들처럼 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활활 날 수 있는 자유롭고 편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1: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2: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멘트에서 본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의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런 글인데요. 40대. 네, 40대의 우아함은 스펙이 아니라 이 마인드셋에 달라집니다라는 아주 짧은 글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내보이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참으라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러둔 감정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쌓여갑니다. 그 감정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휘둘리면 스스로 인생을 더 어려운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끝없이 검열하다.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평정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찾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나를 위해 마음껏 슬퍼하고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성숙하고 좋은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시간을 보내기엔 남은 날들이 아깝습니다. 묵은 감정을 씻어내면 카타르시스와 진정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품고 감정을 다 표출했으니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음을 깨달으세요. 네, 아주 짧은 글이죠. 40대에게 충고 아닌 그런 충고 같은 네, 짧은 글이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매사에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심신이 네,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작품 하나를 통해서 여성 클럽 위챗 그룹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네,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히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와중에 혜택을 받는 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늘 꾸준히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문자 타자를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네, 우리의 대뇌는 활발하게 움직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성 클럽에 계시는 분들의 더 활발한 이런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40대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턱쯤에 섰을 때 아마 많이 힘드신 그런 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추측을 해보는데요. 위로는 또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일터에서 분투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40대에게 이런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역시 40대에게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스물마흔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데요. 20살, 20살 합해서 40살. 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달아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유채꽃도 공유합니다 하면서 유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유채꽃 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아주 크나큰 힐링이 되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아, 향기님 그리고 또 영거리님께서 이렇게 또 힐링이 되는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이런 이미지 이런 꽃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도 상쾌하고 좋네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전도사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이어가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내용을 저는 이어주는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어서 또 좋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이 좋은 글은 네, 제가 필사하는 내용의 네, 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희님께서 또 필사 내용을 공유했었잖아요. 그날 오후에 향기님께서 왕언니 덕분에 저도 필사를 해봅니다 하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필사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또 긍정의 힘으로 네,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도 좋았지만 두 분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네, 확대를 해서 여러 번 봤답니다. 저도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그 글씨체에 비해 보니까 아, 제 글씨체가 말이 아니구나. 제 딴에는 저도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선배님들 앞에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내용만 저의 필사 내용은 공유하지 않고 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위보 맨쉬라는 그런 책의 일부분입니다.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의미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도덕, 예술,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은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며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게 환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조차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김경희님께서 오늘도 필사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린 요성클럽에 종종 네, 공유해 주세요. 아, 내용이 참 좋던데요. 네, 읽어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받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최화자님께서 노래 가사 재밌네요. 우리는 아직 스물 마흔 살. 그래요.
여성 클럽에서 가끔 이런저런 노래 여러분들도 네 처음 듣죠.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강 옆에 황무지 개간에서 일군 텃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유채꽃도 피어있고 각종 채소들이 울썩울썩 자라고 있더라고요. 밭채소도 조금 사서 어제 저녁 식탁에 올렸는데요. 역시 달큰하고 상큼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야, 밥상에 올렸네요. 네, 또 예쁘게 찍은 사진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채소로 된 밥상을 보면 더 입맛이 더 당겨하는데요. 저처럼 채식주의가 아닌 채식주의 신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 계신가요? 저는 채식주의는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양지은의 노래입니다. 좀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먹먹이라는 노래입니다.

마흔살 마음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나이 마음의 귀중한 설레임을 살리며 살아가는 나이 영거리님께서 금방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마 즉흥으로 보내준 짧은 식구 같은데요. 마흔살이라는 식구, 짧은 식구에 큰 의미를 담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거만하게 행동할 의향이 전혀 없다. 자신이 남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운이 더 좋았을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직무가 관리라고 생각한다. 관리란 모든 사람의 최대 리익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무를 말한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운이 도왔다고들 합니다. 물론 노력은 기본입니다. 노력과 더불어 운이 뒤따라야 빛을 볼 수 있죠. 성공을 지속시키는 비결은 남들도 자신처럼 성공하게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횃불에 횃불을 붙이면 불길이 커집니다. 자기 횃불 하나를 혼자서 움켜쥐고 있으면 곧 꺼지고 맙니다. 운도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도 나 홀로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지향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춘식님의 작품 서재 만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소원이라면 혼자 조용히 마음 놓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자그마한 글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애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때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실현할 수 없는 공상이었다. 여섯 식구가 허술한 초가 한간판을 남북으로 구들 두 개를 놓고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북쪽 구들은 림시로 친척들이나 가깝게 지내는 마을 사람들이 들어 온집 식구가 비섭게 지낼 때가 많았다. 하기에 집에서 책을 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낮에는 어른들이 다 일하러 가고 난 뒤라 책 보기가 괜찮았지만 저녁은 그러지 못했다. 전기가 없을 때는 등잔불을 켜게 되는데 내가 책을 본다고 등잔불을 혼자 차지할 수 없는 것이요. 설사 혼자 등잔불을 차지했더라도 9시 전에는 무조건 등잔불을 꺼야 했다. 전기불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그때 마을에서 켜는 전기는 화력전기라 불빛이 뾰대대한 게 등잔불보다 조금 더 밝았을 뿐이었다. 어떤 저녁에는 책을 좀 더 볼 욕심으로 방 안에 불을 끈 후 정조 안에 나와 불을 켜놓고 책을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두 집이 같이 쓰는 정조간이기에 내가 정조간에서 조그만 부스럭거려도 요 집의 수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낮은 처가집에다 식구가 많은지라 한여름에는 낮이고 저녁이고 집안이 얼마나 더운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여름날 낮엔 아예 헛간에 들어가 책을 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볏짚 거석을 펴놓고 거기에 누워 책을 보기도 했다. 특히 아버지가 종병으로 알아 누운 후 나는 그 신음소리와 역정을 듣기 싫어 아예 집과 좀 멀리 떨어진 조용한 나무 그늘 같은 데를 찾아 책을 읽기도 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책을 읽을 방 한 칸이 있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책을 좋아하기에 책 사는 일은 젊어서부터 하나의 습관이 됐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많건 적건 틈만 나면 헌책방이나 시장 거리에 있는 러천 책매들을 뒤집고 다녔다. 어느 날은 과우로 잡지 한 권을 사들고 흐뭇해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신문 합정본 한 권을 사들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저 책 한 권이라도 사들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았다고나 할까. 사온 책을 전부 독파하건 목차만 훑어보고 말건 책이 한 권 두 권 쌓여지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책이 좋아 책을 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이 쌓여가고 쌓여있는 책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나만의 소재를 가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처음엔 방 하나에 책을 몽땅 쌓아놓고 그것들 속에 묻혀 살고 싶다는 것을 나만의 소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소재란 책을 보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만 부여하는 정도였다. 소재라면 우선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얼마만한 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책이 차곡차곡 꽂혀진 책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10년 전까지도 이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하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다. 오랫동안 학교 울 안에 있는 공가의 비좁은 단층 집에서 살다 보니 우선 내 소재라는 공간이 없었다. 그보다는 나에게 많은 양의 책이 꽂혀진 책장이 없었다. 얼마 안 되는 로임에 매달려 늘 여유 없는 살림을 살다 보니 마음에 드는 책들을 넉넉히 마련할 경제적 조건이 안 됐다. 드문드문 조금씩 사서 모아둔 책들도 이 친구 저 친구들이 빌려가서는 돌려주지 않다 보니 시종 책이 모아지지 않았다.

책을 좋아하는 나로선 그때 이웃집이나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면 은근히 기대를 한다. 그 집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책장은 얼마나 크며 서재는 얼마나 넓을까?

거실이든 서재든 한켠에 책장을 마련해두고 그곳에 애곡하게 들어찬 책들을 보면 막 부러워놨다. 그 집의 책장에 꽂힌 책들과 살짝 열린 서재에 가장 오래 눈길이 머문다. 서재. 아마 독서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꿈의 공간일 것이다. 글 쓰는 사람치고 자신의 서재와 독서실 갖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한 유명한 학자는 책 없는 왕궁보다 책 있는 두옥을 택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프랑스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몽테뉴는 법원에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독서와 사색을 즐기며 수상록을 집필했는데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 자신의 서재와 독서실을 갖기 원했던 사람이다. 산문가 량실추는 아사소품에서 서재, 얼마나 우아한 명사인가. 사람들은 쉽게 학자 집안을 연상할 것이다. 사대부 집안이라야 서재가 있었다. 고생스러운 학업 조건에서 거학하는 학자는 대개 서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난한 독서인에게 서재는 그림의 떡이며 허화스러운 신선 세계다 라고 고견을 발표했다.

내가 진정으로 서재다운 서가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부터였다. 지금은 중국 상지에 있는 아파트에 넓은 공간의 서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셋집에도 내 서재가 따로 한 칸 있다. 아들은 내가 독서를 즐기고 글쓰기를 즐기는 것을 고려해 셋집을 잡을 때마다 꼭 세 칸짜리 방을 선택해 내 서재를 따로 한 칸 마련해줬다. 이 밖에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를 막론하고 책을 좀 넉넉히 살 여유가 있게 된지라 책을 부지런히 사들였다. 이 몇 해 나는 거의 주일마다 서점에 가서 책을 한두 권씩 샀는데 이렇게 산 책이 한국에 거의 500권이 되고 여기 상지에 200여 권이 된다.

서재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활 공간이다. 요가의 시간 한지라도 멈출 수 없는 독서 공간이고 스스로를 묻는 사색의 공간이며 령혼의 휴식처다. 나에게 있어서 서재는 서적을 소장하고 책을 읽고 글을 짓고 산보하고 휴식을 취하는 종합 공간이다. 그래서 지칠 땐 서재에 들어와 소파에 몸을 맡기고 욕심의 노고남과 정신의 피로함을 달랜다. 나에게 서재는 멋지고 화려한 물리적 인어의미의 서재가 아니라 감성을 다스리고 자신만의 사상을 구축하는 곳이자 학문을 연구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공간이다. 나는 서재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공간. 가장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각상을 마주하고 의자에 깊숙이 묻힌 채 요요하게 차분하게 때로는 홀린 듯이 책을 읽는 이것이 내 독서 자세다. 자는 채워야 마시고 님은 품어야 마시라는 말이 있다. 여유작작하다가도 더러 푹하니 빠져드는 경지. 흙의 숨소리마저 들려올 듯한 깊은 밤이나 새벽. 정적의 그 깊은 공간과 시간 속에 자신을 던져주고 독서에 빠져들 수 있는 행복감. 손끝으로 책장을 넘기는 묘미를 느끼며 때론 붉은색, 때론 분홍색, 때론 파란색, 때론 노란색으로 중요한 대목에 줄을 긋는다.

때론 여기저기 책 여백에 느낌을 기록하고 때론 메모지에 베껴 옮기기도 한다. 때론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기도 하고 때론 졸음을 못 이겨 탁상 위에 얼굴을 박은 채 침으로 책을 적시며 잠들었다. 한국에서 회사에 다닐 때 나는 잔업을 싫어하고 특근을 싫어했다. 다만 육체적으로 피곤해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지루해서가 아니다. 한시 바삐 서재로 오고 싶어서다. 아무리 그럴듯한 서재를 마련했다고 해도 책을 읽지 않으면 그림 속의 떡이요 거울 속의 미인일 뿐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책 읽기와 활용을 위한 한가한 시간을 가질 것을 권했다. 나에게 있어서 한가한 것과 같이 즐거운 일은 없다.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가하면 능히 책을 읽을 수가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으니 천하의 즐거움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영국의 정치가이며 저술가이기도 한 처칠은 독서 레찬이 아닌 책의 레찬에 대해 쓴 적이 있다. 그는 그 글에서 설령 당신이 갖고 있는 책의 전부를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가의 책을 한 권 빼어들고 쓰다듬거나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펴서 눈에 띈 최초의 문장부터 읽어보라. 그리고 설사 그 책을 리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책이 서가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기억해둬라. 그러면 책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나는 가끔 책장 속에 긴 책들을 보며 전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수많은 책들이 없어진 데 대하여 애석함을 금치 못한다. 친구, 친척, 동료들이 꼭 돌려주마 하고 빌려가서는 돌려오지 않은 채 이렇게 이루어진 그 많은 책들을 생각하면 그때 왜 마음을 모질게 먹고 거절하지 못했는가 하고 후회한다. 그래서 앞으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책만은 더는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 남들이 뭐라고 욕해도 상관치 않으려한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두 귀를 꼭 닫고 못 들은 척하면 된다. 프랑스에는 일찍 여자와 책과 말은 빌리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동양에서도 책을 빌리는 자도 빌려주지 않는 자도 빌린 책을 돌려주는 자도 바보다 라고 하여 삼치라는 말이 전해진다. 옛날 중국에 책 빌려주지 않기로 유명한 한 애서가가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연못 한가운데에 다락집을 짓고 수만 권의 책을 장소하여 애지중지여겼다. 연못에 외나무 다리를 만들어 놓고 혼자만 출입했는데 밤이면 다리를 거두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런데 한국에도 책을 빌려주지 않기로 소문난 이가 있었는데 그는 애지중지한 책은 사랑하는 연인과도 같다.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어떤 친구나 후배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변명했다. 참으로 현명하고 묘한 변명이 아닐까 한다. 서재를 마련하고부터 가끔 서재 이름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자신의 서재에 이름을 짓는 것은 거금을 막론하고 독서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예로부터 문인들이 서재를 지으면 심혈을 기울여 서재 이름을 짓고 친지나 지인에게 글을 받았다. 거금 명인의 서재를 총담해보면 흔히 우아하고 고상한 정취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 시인 류교의 로년 시절 서재는 로학암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사마광이 늙어서도 배우는 것은 마치 밤길에 촛불을 켠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따왔다. 비록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배움은 그만둘 수 없다는 의미다. 러신의 젊은 시절 서재 이름은 산미서옥인데 경서를 읽는 것은 벼 수수와 같은 좋은 양식을 맛보는 것과 같고

정판교의 서재에는 방이 고상하면 되지 클 필요가 있겠는가. 꽃향기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쓴 련어가 있었다. 허적당의 서재 명칭은 서향인가인데 서재의 주련은 깊이 음미할 만하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은 적선만 하는데 가장 좋은 일은 덕서뿐이다. 서재의 이름을 붙이고 한결같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들의 소망처럼 나도 작디작은 내 서재에 내 삶과 마음을 담은 이름 하나를 달아주고 싶다. 이 밤 닭상 위의 커피는 향기롭게 식어가고 나는 깊은 의자에 파묻혀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거전 한 권을 천천히 읽어간다.

네, 서재 만필. 오늘은 김춘식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글 속 세계를 떠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작품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느꼈던 감동과 배움은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품고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시공의 황금기를 포착해 전성 종합교통운송 기반시설 100일 정력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포장도로 건설에서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은 기온이 떨어지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성 시공 황금기는 길게 잡아도 5개월 미만입니다. 올해는 비까지 많이 와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날은 더욱 적습니다. 현재 포장도로 건설자들은 국경절 전 완공을 목표로 하루 2km의 속도로 작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권 순환도로의 기한 내 개통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연속 작업과는 달리 감옥사 동강철도 확장 및 개소 현장에서는 매일 수십 대 화물열차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프로젝트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며 사용에 투입되면 감옥사에서 동강까지의 철도 통행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중국 유럽 화물열차 동부 통로의 운행도 훨씬 원활하고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운수 프로젝트는 홍수기와 수위를 다투는 지열한 싸움입니다. 올해 성화강의 강한 강우는 왕년에 비해 20% 가까이 많아 저수위 건설의 골든타임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수중 작업에는 무인기, 무인 선박, 북도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중 지형과 돌망태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연장 길이가 80km에 달하는 성화강 하류 주요 얕은 여울 항로는 감옥사 합강 두 도시의 6개 형과 구를 아우릅니다. 이 항로가 완공되면 항로 통항 보상률이 95%까지 높아져 곡물, 석탄, 건축 자재 등 대종 화물의 운송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026년 흥룡강성 디지털 생산라인 및 스마트 공장 인증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신규 93개 기업이 디지털 전환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새로 인증받은 93개 디지털 생산라인 및 스마트 공장은 고급 장비, 항공우주,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은 물론 화학, 식품, 의약 등 전통 주력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산라인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최고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스마트 공장은 최고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동력으로 우리성 디지털 생산라인 스마트 공장 총수는 519곳에 도달했으며 규모 이상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보급률은 67.2%까지 상승했습니다. 할빈 국제항공허브 중로 항로 발전 추진회가 일전 할빈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는 우리성의 대러시아 지리적 우세, 항구 우세 및 항공허브 우세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연계, 수요 공급 연동, 프로젝트 착지의 고수준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북 개방 신고지 구축에 심층적으로 서비스하며 할빈 국제항공허브가 러시아가 중국 내륙을 등결하고 한일 및 동남아 지역을 아우르며 국내가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과 연결하는 량방향 허브센터로 건설되도록 지원합니다. 추진회에서 중도 양국 문화관광부서는 자원 소개를 진행하며 항공 플러스 국경 간 문화관광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항공으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무역을 촉진하며 무역과 관광이 연동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북쪽으로는 흑하, 남쪽으로는 사마, 동쪽으로는 감옥사, 서쪽으로는 카스에 이르기까지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입경 관광 목적지가 중국 전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추날 여행이 발표한 입경 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서 비중국 여권 관광객이 구매한 입경 항공편 목적지가 국내 160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입경 관광객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도시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상반기에 더 많은 보석 도시를 깊이 탐방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입경 관광 잠재력 도시는 경해, 알타이, 흑하 등으로 입경 항공권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시

지역세 환급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관광객 보호 특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명수기 료객선 운임을 98원으로 인하하고 동강에서 레닌스코에까지의 당일 관광 상품과 나나이 국경 간 전용 로선을 출시했습니다. 전역에 동강 자유여행 스마트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해 100여 개 상점이 입점했으며 가이드, 숙식, 교통 조회 수요를 원스톱으로 충족시킵니다. 36곳의 다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형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했으며 관광지마다 이중언어 가이드, 모유수유실, 의료응급구급소를 설치하고 중의학 양로 건강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동시에 국경 간 관광안전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 양국 관광객들에게 전 과정에 걸친 세심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흥룡강성 랭수어 방류 시즌 중국 러시아 공동 증식 방류 행사가 동강시 삼강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형 개체의 시프 철갑상어 200마리, 체장 5cm 이상의 시프 철갑상어와 황어 48만 마리, 초어와 련어 520만 마리를 방류해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방류량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호는 현지 표준화 랭수어 번식 기지에서 공급됐습니다. 감옥사, 성극, 라북 등 지에서도 잇따라 증식 방류를 진행하며 국경 하천의 생물 개체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2026년 현대 어휘수로 소수민족 언어 번역 교범 심사 교정 행사가 연결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 지도 동지들의 관련 지시 정신과 국가 민족 사무위원회의 관련 요구를 깊이 있게 리행하고 현대 어휘와 수로 소수민족의 언어 번역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력 구성원 단위의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어 교범위원회 제국이 교범위원,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연변 조선족자치주 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업무처 책임자 등 36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현대 어휘와 수로 소수민족의 언어 번역 작업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지대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및 진보 촉진법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2026년에 번역 및 표준화해야 할 현대 어휘 수료를 검토했으며 조선어 교범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의 177개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조선어 현대 어휘 및 용어의 번역 기준을 더욱 교범화하고 번역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조선어 번역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을 촉진하는 데 견고한 언어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7번째 시간입니다. 공개 심판대회는 시작되었다. 현 위원회 조직부 송 부장이 먼저 연설하였다. 그는 왕간지 등 악당들의 죄악을 까발키고 나서 제때에 매국노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왕간지를 진보적 인사로 보아온 과오에 대하여 심각하게 자기 비판하였다. 뒤이어 재판장 류구장이 범죄자들을 판결하였다. 행리 어머니는 줄곧 가슴을 억제하며 귀담아 들었다. 왕간지, 려석연, 숙화 등 여섯 놈을 당장 총살한다고 판결하자 그는 가슴이 후련하여 숨을 후후 내쉬었다. 그러나 구중대의 대원들이 범죄자들을 끌어가자 겁에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총을 쥔 사람과 왕장쇠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바로 이때 재판장이 또 다른 범인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어떤 놈은 강제노동을 시키고 어떤 놈은 감시를 받게 되었다. 왕장쇠의 이름은 무죄 석방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었다. 재판장은 또한 구에서 왕장쇠와 행리 어머니를 합법적인 부부로 비순한다고 선포하였다. 행리 어머니는 전신이 물러앉아 어머니의 품속에 쓰러졌다.

0: 철이 다가왔다. 올해 설은 이전처럼 외놈들에게 쫓기어 산속에가 쇠지 않아도 되었다. 팔로군과 지방 민병들이 놈들을 모리도 못 들게 물리쳐 근거지 인민들은 정말 태평스럽게 설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살찐 돼지와 양, 배추, 무, 부추, 파와 땅콩, 담배 등 여러 가지를 들고 북소리, 징소리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고도 높이 외치며 인민의 군대를 위문하러 갔다. 성년 부녀 대대에서는 알락달락한 꽃천으로 위문 주머니를 곱게 깊고 그 위에다 글자와 꽃까지 수놓은 후 기념품들을 넣어 매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사들도 수여받은 전리품, 수건, 만년필, 수첩 등을 그들에게 기념으로 주었다. 금음날 저녁, 수자는 아동단을 줄 세워 이끌고 징과 북을 울리고 구호를 부르며 영광의 초롱불을 항일 후방 가족 집에 걸어주러 다녔다. 어머니가 밖에서 북소리와 짐소리가 뒤섞여 법석 들끓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문 위에 오각별 초롱불이 걸려있었다. 그는 등불 위에 씌어진 혁명가정 최대 영광이라는 큰 글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웃음 어린 자애로운 눈길로 붉은 초롱불 아래에 서 있는 활짝 피어나는 애어린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북소리, 징소리가 멎자 대를 밖에 서 있던 남자애가 선참으로 구호를 외쳤다.
1: 영광스런 어머니에게 경의를 드려요.
2: 항해가족에게 세례를 드립니다.
1: 혁명가정에 영광 끝없어라.
2: 외손들을 때려부수라. 팔로군 만세. 공포살랑 만세. 모두성 만세.
0: 구호가 끝나자 박수소리가 터졌다. 어머니는 당황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수자가 눈에 띄자 대뜸 그의 팔을 붙잡고 말하였다.
3: 아이고, 수자야, 어서 애들을 다른 집으로 데려가거라. 아유, 우리 집은 그만둬, 어? 아, 얘들아, 아유, 이 추운 날에.
4: 아, 군어머니, 우리는 아동단이에요. 이건 행사인걸요?
0: 한 사내애가 정색해서 대답하였다.
5: 어머니네 집이 제일 영광스러워요. 온 가정이 외놈을 치고 있잖아요. 우린 먼저 어머니께 세배를 해야 해요.
0: 한 처녀애가 제법 뽐내며 참견하였다.
4: 할머니, 오늘 저녁에는 행사예요. 우리 엄마는 내일 아침에 세배하러 오겠대요.
0: 너무 어려 사내애인지 처녀애인지도 가려볼 수 없는 이 애는 말을 급히 하다 나니 숨도 잘 쉬지 못하였다. 아이들은 제각기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하고 확짝 짓걸 조잘거리었다. 어머니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아이들 속에 까마 반지를 한 얼굴이 빨갛게 얼어들고 털모자 아래에 새까만 두 눈이 생기 있게 반짝거리는 사내애가 비집고 나왔다. 그 애는 덕견이었다. 덕견이는 문턱에 올라서자 대뜸 어머니의 두 손을 끌어잡으며 소리쳤다.
4: 엄마, 가만히 있어. 우리도 항일하는데 뭐?
0: 어머니는 덕견이의 손이 얼음같이 찬 것을 보고 습관적으로 꼭 쥐고 녹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눈 깜빡할 사이에 덕견이는 벌써 수자 앞에 씽 달려가서 성이나 과대였다.
4: 단장, 왜 말하지 않아? 빨리 말해!
6: 빨리 말해!
4: 빨리 말해!
0: 아이들은 한결같이 소리쳤다. 아동단장 수자는 매 집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으나 제 집에 와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 수지붐을 타는 그 애는 아이들이 재촉하는 통에 얼굴이 더욱더 빨개졌다. 그는 두 손으로 종이 쪽지를 펼쳐들고 어머니를 향해 책 외우듯 읽었다.
6: 존경하는 항일 가족 여러분, 우리 아동단은 온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당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0: 읽고 나서 수자는 두 손을 몸에 착 붙이고 매우 정중하게 어머니를 향하여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아이들도 모두 모자를 벗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였다. 그들의 거동에 어머니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뜻밖의 안에서 욱스러 나오던 몇 명의 구의 간부들도 이 광경을 보고 우스워서 허리를 펴지 못하였다. 더더욱 당황해 난 수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급히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6: 가자, 다른 집으로 가자. 이 집은 끝났어.
0: 아이들은 밀고 닥치고 벌썩 고아대며 떠나갔다. 간부들은 모두 문어구에 모여서서 초롱불을 구경하였다. 류구장이 웃으며 말하였다.
7: 참으로 협력적 가족이구만. 수자마자 어머니 보고 항일 가족이라 부르는데 아수머니 딸이 엄마를 못 알아보는구만요.
3: 난 두렵지 않네. 아휴, 계집애는 크면 엄마를 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소.
0: 어머니는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3: 크면 남을 따라가 버리고 말 텐데. 어? 아휴, 시집 보낸 딸은 쏟아버린 물이라고 애미 된 것도 그때면 한시름 덜지요.
0: 그는 웃으며 강영천을 돌아보고 물었다.
3: 아, 그렇지 않나, 영천이?
0: 강영천은 어찌된 영문인지 얼마간 점직해하며 객적은 웃음만 지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독성이가 참견하였다.
8: 작은 어머니, 저 보기엔 작은 어머니 그 영광스러운 어머니의 봉건머리를 잘 개수해야겠어요.
9: 아주머니가 정말 수연이를 물과 같이 쏟아버린다면 해가 서쪽에서 섰겠는데요?
0: 오건이는 우정 챙챙한 목소리를 돋구어 얄팍한 입술을 번개같이 놀렸다.
9: 이제 보자요. 아주머니는 사위를 아들보다 더 끔찍이 굴 거예요.
0: 강영천은 그만 더욱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어머니는 그에게 웃음을 던지고는 다시 오건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3: 아유, 기집애. 아, 정말 입이 사납다니까. 봐라, 영천이 얼굴이 새빨갛게 된 걸. 말 바른 대로 사위와 아들이 다른 것이 뭐냐? 응? 네가 이제 시집 가면 어떻게 하나 두고 볼 테다. 그때 가서 내 어머니가 사위를 끔찍이 대하지 않는다고 눈물 흘리면 안 돼. 응?
0: 한창 우스개 소리를 주고받을 때 한 로파가 대성통곡을 하며 비칠비칠 달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만 겁도 나고 불안스러워서 잠깐 주춤거리더니 어머니의 소매를 와락 부여잡으며 울었다.
10: 여보게, 아유, 제발 도와줘. 우리 집 며느리가 지금 울고불고하며 죽겠다오.
3: 예?
10: 어찌나 무섭게 우는지. 아이고, 이보게, 어서 수사 보고, 아니 단장 보고 그 물건을 가져가게 해줘. 내 비오. 아이고, 꿀 안 깼네. 아, 이보게.
0: 그가 정말 꿀어 앉으려 하는 것을 어머니가 꼭 붙잡았다. 야말로 삼복철에 불어오는 한이 바람격이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말인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봉봉해 있던 사람들은 재삼 물어보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이 로판의 집의 아들 공강자가 괴류군지를 하고 있는 그 분홍인 괴류군 가족이었다. 방금 수자는 아동단을 이끌고 그 집 문에다 검은 종이로 만든 상주모자 초롱불을 걸어놓은 후 누구도 못 다친다고 엄포를 놓고는 구호를 외치며 비꼬아 주었다. 어머니는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었다. 그는 이 울고불고하며 녹두리하는 로파에게 눈꽃만한 동정도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굴하고 추악하다고 격분에 떨었다. 어머니는 강영천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 눈길을 던졌다. 강영천은 엄하게 로파를 다루었다.
8: 누굴 나오라는 거요? 그래, 누가 그 집 아들 보고 괴력운지를 하라고 했소? 그 초롱불을 걸지 않게 하는 건 간단하. 아들한테 말하여 괴력운을 그만두게 하구려.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건 아동단에서 일인데 단장의 어머니를 보고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3: 아, 그렇지 않고.
0: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3: 그 애들은 조직인데 나 같은 러파가 아,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하겠소. 할 말이 있으면 아, 정부를 찾아가야지. 아,
11: 구장님.
0: 러파는 류구장에게 애걸하였다.
11: 그 초롱불을 내려오게 영을 내려주오. 내일 편지를 보내서 우리 강자를 불러오겠소. 아휴, 제발 초롱불만 먼저 내려주구려.
8: 말은 쉽소다.
0: 독송이는 화가 나서 툭 쏘아붙였다.
8: 빈말을 누가 믿겠소? 이전에는 뭐라고 했소? 그래, 그대로 했소? 안 했지? 먼저 행동을 벌이고 나서 처리할 거요.
0: 로파는 원래 어머니와 한바탕 행패를 부려보려고 왔다가 그만 재미를 못 보게 되고 말았다. 그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뜻을 알아듣고 계속 떠들어 봤댔자 제 추태만 더 드러날 것 같아서 투덜거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1: 그래, 할 대로 하라지 뭐.
0: 오건이는 그의 뒷잔등을 바라보며 성이 나서 풀풀거렸다.
9: 아들을 곳을려 의거시키겠다고? 며느리가 부녀회에 참가하겠다는 것도 반대에 나서는 주제. 참, 왕고분자라니까.
8: 그 집 며느리는 쟁취할 수 있을 것 같구만.
0: 강영천은 생각해보고 오건이에게 말하였다.
8: 동무들은 자주 찾아가서 그를 교양해야. 듣건대 공강자는 자그마한 두목노를 탄다는데 그자가 의거하면 몇 사람을 끌고 나올 수도 있어.
7: 그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0: 류구장이 말을 받았다. 강영천은 이어 말했다.
8: 전문 토벌 때 아들놈이 물건을 보내왔다더군.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그 로파는 아들이 장사해서 번 것이라고 하잖아요.
0: 독송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8: 저 작은 어머니, 이 따위 왕고통들은 혼사를 내줘야 해요. 수호자가 잘했지요. 잘하고 말고요.
0: 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영천과 수연이가 결혼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그들 자신이 늘 사업이 바쁘어 할 일이 많소 하면서 뒤로 미루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정세도 비교적 안정되고 구성부도 왕관장에 옮겨와서 설을 맞으며 잔치를 치르라고 간부들도 재촉하고 어머니도 공고하였다. 강영천과 수연이도 말을 들었다. 모두들 설날 저녁에 그들의 결혼식을 해주려고 서둘렀다. 새색씨는 사람들이 받은 날짜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부근 마을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돌아치고 있었다. 어떻게 한다. 류구장이 자진해서 편지를 띄워 불러오겠다고 맡아나섰다. 어머니 집 사랑방은 깨끗하고도 아담하게 꾸려졌다. 암벽 체에 흙칠을 새로 하고 구두루엔 수수대 껍질로 엮은 사짜리를 깔았으며 창문은 새하얀 창호지를 다시 발랐다. 자그마한 초가집은 환하게 밝아졌다. 화자와 옥자는 청년 부녀대원들과 구부녀구국회 부회장인 오건희 등 몇 명의 여자들과 같이 신방을 단장하고 있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6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에 꽃무지개가 피어나고 푸른 비단이 넘실대는 여기는 화룡시 광동천 병강벌입니다. 7년 전 습금평 청석이께서는 모처럼 연변에 오시어 화룡시 광동천을 특별히 닫아주셨는데요. 그이께서는 친절하게 천민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안부의 얘기를 건네시면서

모시겠습니다. 여들의 여창아마당에서는 습금평 총수님께서 7년 전에 연변에 오시어 우리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감동을 고즈넉히 되새기면서 더 부강하고 행복한 연변의 앞날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여 우리 함께 노래 벽꽃 타령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흥겨운 멜로디에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낭만의 계절 7월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꿈도 우석우석 피어나고 있는데요. 화룡시 동성진에 살고 있는 김수금 씨는 모든 천민들과 함께 습금평 정석이께서 평강벌을 찾아주시고 천민들과 악수하던 그 환희의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다면서 노래 새경변 아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화룡시 동성진의 더 멋진 앞날을 기대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연변을 아끼자, 연변을 사랑하자. 너무나도 가슴 따뜻이 가슴 깊이 안겨오는 노래입니다. 해해면은 풍성해지는 우리의 생활, 사시사철 피어나는 행복의 꿈, 새 희망이 넘쳐나고 자취보람 다져가는 연변을 우리는 내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에 거주하는 황정연 씨는 장백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성장해 와서인지 마냥 고향이 사랑스럽고 고향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70년간 고향의 뿌리 받고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소품 돼지 아빠를 요청해 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유, 걔도 궁서로는 이 빼서 최고지. 가이 잘 배구나. 그래도 이란 뒤끝에 먹는 음식이 진짜 꿀맛이란데.
2: 아버지!
1: 저게 또 누구야 저게? 아버지 없어!
2: 아버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띠기야!
1: 어제 또 왔냐?
2: 야 아버지! 내 아버지 보기 싶어 반년 만에 찾아왔는데 어째 또 왔냐 뭐 진까.
1: 야야야 이번에도 또 혼자 왔냐?
2: 야, 내가 혼자 오자고 뭐 달고 댕기겠습니까?
1: 야, 그래 이번에는 또 퇴짜맞아 왔냐?
2: 퇴짜맞아 때? 아, 내 무슨 물건입니까? 퇴짜맞게.
1: 야, 이놈아. 그럼 어째 시집 가지 못하고 밤나 이렇게 혼자 댕기냐? 어?
2: 막가 잼 갈라지는 게지 무슨?
1: 그래, 이번에 또 무슨 문제를 퇴짜맞았냐?
2: 내 퇴짜맞은 게라 내 퇴짜 졌습니다, 예.
1: 이래.
2: 아야, 구성을 했구나.
1: 야야, 이건 다치지 말라. 손님한테 절대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다.
2: 야 아버지, 내 좋아하는 홍소로 내 좀 한 두 점만 먹고 겐담이 손님 접대를 하셔예. 아 맛있겠다 야. 야 역시 우리 아버지랑 홍소로 정말 맛있습니다. 음? 아니 술도 먹구나 이게.
1: 아이고 이게 아이고 동네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들고 댕기겠냐 이거.
2: 아니 내 시집 못 간 게 무슨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1: 야 이놈아 1년 같이 살던 남자는 그 마음이 맞아야 갈라지고 그 1년 같이 살던 남자는 또 무슨 술집이나 봐 갈라졌다고. 야 밤낮 갈라졌다 헤어졌다 하면서래 어? 아 그러면서 이 애비한테는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이냐.
2: 진짜? 시집 가기 싫어서 아이감까? 아이 나를 좋다는 남자는 다 그저 자식 새끼 딸린 호래비들이고 내 좋아하는 남자는 다 유부남인 거 어찌겠어?
1: 야마 남자친구 없다면 없다는 게지. 어 만났다 갈라졌다 만났다 갈라졌다면 이 애비한테는 어 어째 얼굴을 한 번도 아이 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어?
2: 야 내 우리 아버지 속이 타까봐 그랬지.
1: 이놈아. 아버지는 네 남자한테 재왔다는 게 그게 더 가슴 아프다 이놈아.
2: 아버지 우리 이래는 게 어떻습니까? 어? 내 어전이에 영 시집을 아이가고
1: 무슨 일하냐?
2: 심청이처럼이 아버지를 거서 평생 거의 모시면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어떻습니까 아버지?
1: 이거 뒤지시다.
2: 아 아버지
1: 이거 뒤지시다. 바라볼 거 바라봐야 되지. 이거 레
2: 깜배
3: 이 집에 무슨 냄새 이리 좋은 냄새나. 삼촌! 야 춥다! 어떻다!
4: 야야야야
1: 우리 아, 임소사에 또 먹을 법은 있네.
3: 야 하나에 왔는가?
2: 엄마! 오빠! 아직도 개도 바지를 입고 댕겨!
3: 야 개도 바지 어째? 이게 대단히 뜨뜻하다! 어? 야 너도 좀 시간이 되면 아버지를 개도 바지라면 이렇게 척척 떠줘라. 야 어이야
1: 예
3: 달려오나 딸이 왔다고 또 홍소로 재켰구나 삼촌.
1: 야 이게 내 만든 게인데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봐라.
3: 맛 봐 되는가?
1: 어
3: 그럼 하나 먹어봐 좀. 야, 무슨 목구멍으로 쭉쭉 내려가는 게 대단히 맛있습니다.
1: 얘도 홍소를 너. 야, 이 개도 빼서 최고 내놨다. 한잔 먹자. 잠시. 어? 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술을 못한다. 예. 야, 절대 못한다. 예. 야, 이놈아, 아이 먹겠어 말아라.
3: 삼촌이 또 나왔다 구원하겠다 하면서 내 또 받아야 되지. 자, 삼촌, 삼촌. 근데 나가서 말할 얘기 없을까? 여기 없을까?
1: 야, 이놈아. 무슨 신바람 하는 주제? 나를 빨리 마셔라.
3: 아, 자, 먹어볼까? 그래도 역시 홍소로이는 빼주 최고입니다. 그렇지?
2: 아, 네. 어떻게 우리 집에서 고기 한 건 저렇게 고도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는데.
1: 야, 그나저나 너는 어째 내려와?
2: 아이, 오빠. 어째 자꾸 이렇게 나를 궁금해하여? 오빠, 내 말했어. 울돌이는 아이 된다고. 내 내 좀 신경 끄여냐?
3: 아, 내 무슨... 야, 너네 아버지 보러 왔지 뭐.
1: 야. 이 대가 여기 오라.
2: 어째?
1: 오라, 대가.
2: 어제.
3: 야, 넌 여사라는 게 무슨 돼지기름이다.
2: 어제 만지면 이렇게 될라냐. 두 분이 천천히 마이셔예. 내 들어가 자겠습니다.
1: 그래. 자,
3: 에이, 삼촌. 에이.
1: 아, 좋다. 아, 좀만 삼촌. 너 소식 있습니까?
4: 무슨 소식?
1: 에라 어쩔 수 있고 좋고 나섰네. 빈곤어 보석금이 또 내려왔어요. 빈곤어 보석금이 또 내려왔다고.
4: 또 내려왔다고? 네.
1: 어. 이번에도 별래? 삼촌이 비슷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4: 야, 나는 이번에 그만둬라.
1: 예, 조미슬이 무슨...
4: 아, 그만둬라.
1: 예. 저 그래, 저 우리 여름에 그 돼지 새끼 돼지 두 마리 준 건 어떻게 잘 키우고 있지?
4: 어, 잘 있다.
1: 예. 야, 그 돼지 잘 키워야 된다, 삼촌. 어. 예. 그게 어떤 돼지인가? 예. 그 한 마리 초라이고 한 마리 이름.
4: 야, 이놈아. 네 이름 써주고도 네 모르게 되면 어떡하냐?
1: 초라이는 생각나는데.
4: 어, 하나는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초라이라.
1: 예.
4: 하나는 궁지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 둥글이라고
1: 썼어요. 옳습니다. 예, 예.
4: 아, 잘한다.
1: 예.
4: 맛있냐?
1: 예, 맛있어. 기가 막힌다. 그래서. 예.
4: 원래 예. 잘 자란 돼지들은 맛있네라.
1: 그렇지. 잘 자란 돼지 원래 맛있어.
4: 그렇지. 어,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1: 예, 알았습니다. 예.
4: 아하. 어째?
1: 에헤. 야,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하다.
4: 어째?
1: 삼촌 혹시 초라이로 이게 초라이제?
4: 응? 야. 아, 나도 좀 힘이 딸려서 그냥 기체에서 이렇게 잡아서 홍소를 만들었다.
1: 무조이라 이놈 아저씨. 삼촌이 이 초라이를 잡아서 지금 홍소를 했단 말이?
4: 어.
1: 야, 초롱아. 네 이렇게 어찌 뭐 이렇게 상세나니. 야, 그래 아까 돼지고래 야 없지.
4: 자, 이건 안 먹어라.
1: 젠저째 이 돼지고기 이 맛있습니까?
4: 어?
1: 아, 당원은 야, 이래 많이 되는데 삼촌이 잡아도 소리가 말하고 잡아야 되지. 아이, 삼촌을 이렇게 내려가다 흠소로를 한 번인가 이거.
2: 복잡해서 자겠니 이거 원래.
1: 야, 너 어째니?
2: 오빠 시커먼 거는 딴소리 하재요.
4: 야, 너는 자겠다도 나 또 어째 이렇게 나오냐? 어?
1: 야, 원래 시내 여자들이는 잘 때 화사그리 두껍게 하고 자니?
2: 네, 오늘이 어떻소?
1: 뭐 어째?
2: 머리랑 아이가 없어? 섹시하지 않소?
1: 야. 응, 감질뚝이 나타나다.
2: 남자들이란 건 배신자들이란데?
1: 무슨 게? 배신자라. 야, 나는 너네 아버지를 위해서 저 촌에 올라가서 손이야 발이야 빌어서 보석금도 타게 했지. 또 너네 아버지 돼지를 길고 계신대서 돼지 두 마리도 갖다 줬다. 근데 너네 아버지 봐라, 어? 그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공손을 했다, 어? 이게 너네 아버지 배신자지 내 배신자야.
2: 아이, 초롱아, 초롱아, 매, 오빠 제일 많이 먹었어.
1: 내 언제 많이 먹어?
4: 됐다.
1: 야, 이 초롱. 근데 삼촌,
4: 음?
1: 초라이는 글쎄 이렇게 홍솔로 지금 됐다 하고 그럼 둥구리는 어찌했습니까?
4: 야, 이놈아, 그 초라이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그 둥구리 외로워서 어찌냐? 그래서 내 둘 다 잡아버렸다.
1: 야, 둥구가 외로운 게 낫지. 그럼 둥구리는 둥구라, 둥구리는 어째서?
2: 어제.
1: 야, 둥구리 너는 여기 있구나. 너는 시자지 장고기 푹 뛰는 매구나 지금. 야, 둥구라. 야, 삼촌,
3: 그 눈이 초롱초롱한 하루, 에? 엉치 둥글둥글하는 두 마리 멍 다 각각이 해버리면 어찌인가?
4: 저런.
3: 나 관해 어찌게? 너 둘이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깜빼.
2: 불쌍한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구나.
3: 사관해! 내가 어서 내 삼촌이 무슨 버섯국이 먹으면 난 어서 상관해야겠습니다. 예.
2: 그 버섯국이 무슨 오빠 해준 게요? 야, 그래. 그게 나라 정책이 좋아서 그렇게 버섯국이 내려오니?
4: 그래.
2: 그건 그렇구냐. 올드리 일은 어찌요?
3: 무슨 거?
2: 오빠 날 책임지요?
3: 어째라니?
2: 어째라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좋다 할 때는 어찌고 이렇게 그 관건적 시각에 내빼는 거.
3: 네, 야, 너 하는 이미 다 일, 우리 같이 일하면서 다 마음에 이래 있는 둘 다 있다.
2: 아스바이 계십니까?
4: 보내주면 하구만.
3: 보내주면. 야, 이거 큰일 났어.
2: 어제?
3: 야, 이거 내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2: 무슨 일입니까?
3: 먼저 내려 올라와.
4: 말해라.
3: 안 쏘. 자, 먼저야. 이 홍솔로를 먼저 한 단 잡사오. 맛이 어떠소?
2: 맛있다.
3: 맛있지. 이 맛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2: 어째?
3: 야, 우리 둘이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올리뛰고 내리뛰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무슨 상관 있어? 이 바지 향 아래서 무릎 붓긴데.
2: 어째? 아줌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 이 우두나 삼촌 그치? 야, 우리 촌에 수준 돼지를 두 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이렇게 홍솔로를 하고 한 마리는 지금 가면 안에 뚱그리니 안에 지금 시다지 당물이 되니까. 야, 넌 좀 그만 먹어라. 야, 저런 불쌍하지도 않니?
2: 어? 오빠 제일 많이 먹었어. 아니, 회사들 같이 먹었습니까? 이래 많이 먹었습니다.
3: 나는 그래서 저런이 맞는가 확인하느라고 몇 점밖에 안 먹었어.
2: 야, 아즈바이.
4: 야?
2: 아, 이게 어떤 대시라고 이거 이렇게 막 잡아서 훅쏘러라 하면 어찌인가?
4: 이거 뭐 보내주면 그런 경계.
3: 장관해! 내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우리 삼소대에서는 어? 우리 민중들의 민심을 다 생각해서 우리 이 집어 버섯금 주지 말게.
2: 아즈바이.
4: 야.
2: 이게 사실이라면 또 연락해서 회보를 하고 확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이 버섯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 그렇지. 야, 보내주임에 그렇게 하하오.
3: 맞지. 어서는 이렇게 나간단데 그렇게 하라세. 이래 옛날부터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해결을 못한댔단데.
2: 아는 소린 지 혼자 다 한다고.
3: 야, 너는 나를 좀 어려봐해라. 나도 그래 이 촌에 응? 조그만
2: 됐습니다. 아이 아즈바이.
4: 야.
2: 내 저거 내려오면 뭘랄까나 광수아바이 말하는 게 그 집에서 버리는 비닐하우스로 수리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립니까?
4: 야, 이봐 보내주임에 내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야 한 메다 높이쯤 되겠어 빙 둘러서 담아 쌓아놨어. 그래갖고 그 배치가 안에다가야 뜨끈뜨끈하게 군불이 되고 오는 길이라.
2: 에? 아이 어째 아버지 그 거기다가 뭐 겨울 채소 농사를 하자고 그랬까?
4: 아니다. 보내주면 여기로 내서 우리 집에 그 둥구리하고 초라를 데리고
2: 예.
4: 향 목축자에 데리고 가서야 쌍부침을 시키고 왔어. 이제 가더냐 속다리 여기 되면 새끼를 낳는다. 야, 이 홍소로는 내 도토고기 한 도근 떠다 만든 게라.
2: 이야, 그런 것도 놀랐지.
4: 야.
2: 아이, 그러면 그 지금 초롱이하고 둥그리 두 마리 다 살아있단 말인가?
4: 아, 가들이야. 지금 그 뜨끈뜨끈한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야 그 대경 음악 들으면서 잘 있다.
2: 야, 아버지.
3: 아이 수도.
4: 야 또 어째 이래.
3: 무슨 허공망 소리를 하는가. 아이 그럼 삼촌이 지금까지 내가 장난쳤단 말이. 그럼 이 초롱하고 이 둥그리 아니란 말일까 이게.
4: 야 이놈아 니 말 따라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어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생긴 거 그거 아까 봐서 어떻게 잡냐. 어?
3: 야, 난 또 그런 거 모르고 삼촌이 또 오해를 했지. 야, 미안해.
4: 아이고,
2: 아줌마 정말 잘했습니다. 아이, 이번에 그 벽돌이랑 뗄감이랑 사느라고 수탄도 없었겠구나.
4: 아이고.
2: 아줌마, 자.
4: 이 뭐요?
2: 이 버섯금을 받으셔.
4: 아이고, 이건 아이고, 이거 절대 아이고.
2: 야, 아줌마이. 아이 아즈바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했습니까? 우리하고 얘기를 해도 한번 도와라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4: 아이고 이거 뭐 보내주임에 나도 염치 있는 사람이지 언제까지 나라와 정부에 손을 내밀겠소? 그러고야 정부 덕분에 이제 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다. 이거 봐, 김현수님. 이 보조금은야 이번에 저 앞집 박아맨을 갖다 드리라. 이번에 그 박아맨의 영감이야 또 병원 노름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꼭 그 박아맨에 드리라. 야,
2: 우리 아빠 정말 멋있었다.
5: 아즈바이. 야. 그래 제디, 이번에 박아맨의 생활이 곤란해서 그 집을 이 보조금을 드릴까 고려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아즈바이도 또 이 대신 농사를 하면 자금이 딱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까지는 아즈바이를 드리자고 결정했는데, 아유, 아유. 아, 이렇게 또 자각적으로 나서서 양보를 할까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2: 아버지, 아버지, 나 우선 예 시내를 아이들에 가겠습니다. 응? 여기서 이제부터 아버지 같이 돼지를 키우면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부자 되기죠.
4: 양나나, 네 그 생각 잘했다. 양나나, 예. 이제 우리요 저 돼지 두 마리를 가지고 열 마리, 스무 마리를 불고 가지고 우리 큰 양도농으로 만들자.
2: 그래이죠 아버지. 어, 예.
3: 그래 오늘은 우리 삼촌 돼지 아빠 된다 말이.
6: 돼지 아빠?
3: 예.
2: 돼지 아빠 최고.
0: 연계시 하남가에 거주하는 김미경 씨는 새롭게 변모해가는 거리의 풍경에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고향의 건설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노래 꿈이 머무는 곳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럼 김미경 씨가 가족과 함께 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청춘의 정열로 불타고 격정과 낭만으로 충만되고 행복과 사랑으로 세상을 펼쳐가는 것이 중국 꿈이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 미래의 약속, 백년의 꿈. 바로 중국 꿈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화룡시에 살고 있는 박정금 씨는 습금형 청소기의 연변 시찰은 연변에 너무나도 큰 희망과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이 기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연변의 이야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감상하시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내고향 연결이 습금평 청소기의 지시대로 바람대로 앞으로도 행복하게 더 부강하게 보내게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효자마담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지 모르므로 말이나 행동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새와 쥐는 각각 사람들의 말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낮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밤에 쥐가 몰래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언제든지 비밀처럼 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말을 하고 어디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말뿐만 아니라 비밀이나 정보를 나누는 모든 행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과 정보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밀접하게 살아가며 작은 마을 안에서는 소문이나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밤늦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에 나눈 이야기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상인이 밤에 여러 사람과 중요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거래의 조건과 자신이 가진 비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이 정보를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채 마을의 쥐들이 그 근처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밤에 그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정보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상인의 비밀은 쉽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생겨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이 밤에 했던 이야기처럼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말이 어디로 퍼져 나갈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나누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과 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의 신중함은 단지 사회적 예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비밀과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히 중요한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다루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정보의 유출은 개인적인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업무상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이야기하거나 적합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가 퍼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나누는 것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그 정보가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또한 소문과 오해의 확산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했던 말이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변형시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문과 오해입니다.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종종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부주의한 표현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문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의 정확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이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문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판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나누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0: 앞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 속담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는 말이나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관리하며 소문과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거나 걷는 시간이 얼마나 적절한지, 주당 몇 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는 걷기 운동이 심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심장 건강을 최적화하는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질환 예방,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걷기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걷기를 하면 심장이 더 강하게 박동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걷기는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심혈관계 건강을 개선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강화. 걷기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으로 규칙적인 걷기가 심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혈압 낮추기. 걷기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혈압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걷기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A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과도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걷기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특히 하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면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체중을 감량하고 체중을 정상 범위로 유지함으로써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는 자연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쌓이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걷기는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심장의 부담이 적어지고 이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심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이 심장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빈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주 몇 회를 걷는 것이 심장 건강에 가장 최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심장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는 성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당 최소 150분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30분씩 걷는 것으로 환산됩니다. 30분 걷기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은 심혈관계의 효율을 높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통한 심장 건강 증진 효과를 얻으려면 주 5회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 5회 이상 하루 30분의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도로 운동을 하면 심장 기능이 개선되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걷기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하면 심장 건강은 물론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됩니다. 이 빈도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걷기 시간을 늘려가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강도와 페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등도 강도의 걷기 운동은 심장에 가장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르지 않게 걷되 가벼운 호흡 곤란을 느낄 정도로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빠르게 걷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속도는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목표 범위에 도달하도록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개 운동 중에 가벼운 땀을 흘리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을 유지하는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항상 같은 경로와 같은 시간에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 걷기나 빠른 걷기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횡단보도나 경로에서 짧은 간격으로 빠르게 걷는 인터벌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형 운동은 체력 향상과 심장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운동을 보다 쉽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걷기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소개합니다.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이용하기, 주차장에서 먼 곳에 주차하기,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등의 작은 습관을 통해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걷기 운동을 더 자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1시간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 걷기를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지속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운동 후 느끼는 상쾌함을 생각하며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달성한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운동을 실천하려면 과도한 운동이나 부상을 피하고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적절한 강도로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걷기를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보폭이나 잘못된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중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안정적으로 머물며 고르게 얼어붙을 틈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사방에서 물방울이 계속 달라붙으며 두드러진 것이 우산적으로 물방울을 흡수하여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울퉁불퉁한 외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기상 전문가는 구름 속에서 많은 우박이 서로 부딪히고 붙으며 큰 우박이 작은 얼음 알갱이를 삼켜 원래 둥글던 얼음 덩어리에 모서리가 생기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땅에 떨어질 때 대부분 불규칙한 얼음 덩어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우박만이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가 클수록 회전 시간이 길어지고 모양이 더 불규칙해지며 외형도 약간 못생겨집니다. 네, 눈송이는 이와 다른데요. 네, 눈송이는 거공에서 조용한 저온 구름 속에서 천천히 자라며 수증기가 층층이 얼음 결정 골격에 안정적으로 응축됩니다. 그리하여 육각형 얼음 결정은 천천히 정교한 별 모양과 나무 모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송이는 매우 느리게 자라서 수십 분이 지나야 모양이 잡히고 수증기가 조금씩 얼어붙으면서 모든 얼음 바늘이 완전히 발달할 수 있고 무늬가 대칭적으로 정교해집니다. 네, 이외 눈송이는 떨어질 때가 가볍게 흩날리며 서로 세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목욕을 자주 하지만 내 목과 겨드랑이에 항상 검은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씻을 수 없는 이 검은 때는 내 개인 위생 습관과 관련이 없으며 당뇨병, 비만, 심지어 종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목덜미를 씻어도 까맣다면 네, 흑색 가시 세포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흑색 가시 세포증은 일종의 피부 병변으로 국부적인 대칭성, 벨벳 모양의 두꺼워짐, 색소 침착 반점으로 나타나며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및 기타 주름이 지는 부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네, 비정상적인 대사, 내분비 질환, 유전적 요인 또는 특정 약물 또는 종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색 가시 세포증을 일반적으로 때로 잘못 알고 반복적으로 씻지만 네, 효과가 없는 이유는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네, 외관상 일반적인 때는 대부분 피부 표면에 부착되어 회흑색 립자나 띠 모양을 띠며 네, 문지르면 옅어지고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흑색 가시 세포증은 피부의 변화를 일으켜 균일한 회흑색 또는 갈색을 띠며 네, 표면에 벨벳과 같은 두꺼워진 무늬가 있고 경계가 모호하여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피부 색상과 질감이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흑색 가시세포증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및 J형 당뇨병,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내분비 질환, 악성 종양 등이 있는데 네, 비만,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단계 환자, 대사성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갑작스러운 발병이 있는 종장 연층이 흑색 가시 세포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여름이면 퇴근길에 노점 양꼬치 가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양꼬치와 굴구이 냄새가 정말 사람들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은 해산물 중에서 별미로 불리우는데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중 아연 보충의 왕으로 불리우기도 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생선 구이 중 하나입니다. 네, 중국 주민 음식 영양소 참고 섭취량 2023년 판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여성의 일일 아연 권장 섭취량은 각각 12mg, 8.5mg입니다. 즉, 굴고기 한 개만 먹어도 거의 하루 아연 수호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굴을 먹을 때 굴 속에 검고 푸른 곳이 과연 굴의 분변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네, 사실 녹색 또는 검은색 부분은 굴이 섭취한 천연 조류와 같은 부유 식물로서 똥이 아니므로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굴은 껍데기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굴은 바다에서 온 아연 포충의 왕으로 저지방 고단백 아연, 철, 칼륨, 셀레늄, 거품질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네, 장기간 대량으로 먹지 않고 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익혀서 먹는 것이 영양 흡수가 더 좋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생굴은 퓨린 함량이 100g당 282mg에 달하여 고퓨린 식품에 속하므로 네, 고뇨산 혈증과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 소수민족인 동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동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 명절이 많은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동족은 1년에 여러 가지 명절 행사가 100여 차가 넘는다고 합니다. 귀주성 동남 동족 지역에서만도 1년에 무려 84차의 명절 행사가 개최됩니다. 동족은 민족 전체가 함께 쇠는 명절이 있는가 하면 마을마다 혹은 방책마다 쇠는 명절이 있고 동족 동성끼리 쇠는 명절도 있다고 합니다. 동족의 주요 명절을 본다면 정월 초하루 날의 춘절, 2월의 2월 2일 명절, 3월의 화포절, 4월의 파회, 5월의 단오절, 6월의 흘신절, 7월의 제조절, 8월의 노생절, 투우절, 9월의 갑무절, 10월의 조상절, 11월의 평안절, 12월의 동족의 설인 동년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개 대표적인 동족의 명절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동년, 즉 동족의 설입니다. 동년은 동족의 역법에 따른 신년, 즉 동족의 설입니다. 통상적으로 음력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동년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 동족은 동년을 쇠지 않고 극소수 지방에서만 동년 경축 행사를 가집니다. 이런 지방에서는 한 해에 설을 두 번 쇠는데요. 하나는 소년으로 불리는 동년이고 다른 하나는 대년으로 불리는 춘절입니다. 용강 72채 일대의 동족 방책은 음력 11월 초면 동년을 쇱니다. 이들은 10월이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돼지와 소를 잡으며 인절미인 스바를 빚어서 설쇠 준비를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성시절을 동년으로 쇠기도 합니다. 그들의 성시절은 날짜가 서로 다르나 보통 음력 11월에 경축하곤 합니다. 이어서 이들의 춘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춘절은 동족들이 1년 중 가장 성대히 경축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각 지방의 명절맞이 풍속은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부에 위치한 동족향의 춘절은 현지 한족들과 비슷하나 남부지역 살단을 세운 마을들은 정월 초하루거나 초이튿날 먼저 살단에 가서 조모신에게 제를 지냅니다. 통도의 동족은 금운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화당에 둘러앉아 제야 음식인 죽을 먹으며 달기 첫 회를 칠 때를 기다려 남자들이 폭죽을 12번 울려서 새해의 평안과 대기를 기원합니다. 여성들은 이른 아침 새해 첫 물을 길어 차를 끓입니다. 이곳의 동족은 정월 초하루와 초이튿날에는 설세배를 다니지 않으며 보통 정월 초사흗날 유자를 청해 마시고 초나흗날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어서 동족의 화포절을 알아봅니다. 음력 3월 3일에 드는 화포절은 동족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쇠는 전통 명절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화포절은 100여 년 전에 간회 행사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간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철포를 3번 쏘았습니다. 첫 번째 포소리가 울리면 붉은 천을 감싼 철환이 공중에 던져지고 떨어지는 철환을 가장 먼저 잡은 사람 순으로 1등, 2등, 3등이 갈려집니다. 지금은 마을과 방책을 단위로 팀을 모아 여러 가지 포구와 상품을 갖고 포장에 입장합니다. 여전히 포를 3번 쏘아 올리는데요. 첫 번째 포는 가문의 번창, 두 번째 포는 돈 많이 버세요. 세 번째 포는 대풍년을 기원합니다. 토포에 점화하면 철안이 공중에 쏘아 올려지며 떨어져 내리는 철안을 가장 먼저 잡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화포 활동이 끝나면 노생팀이 노생 부르기 경기를 하며 춤판을 벌입니다. 노인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 환담을 나누고 처녀 총각은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나눕니다. 밤이 되면 우등불을 지피고 동족의 희극을 부르거나 자유롭게 대가를 부릅니다. 화포절이면 동족의 산채는 도처의 활락의 분위기로 끌어넘칩니다. 이어서 흘신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흘신절은 동족의 오래된 전통 명절로 동족 지역에서 널리 성행하고 있습니다. 흘신절은 사실상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흘신절이 되면 동족은 햇살로 밥을 지어 조상에게 제를 지냅니다. 비록 각지에 흘신의 시간과 의식은 각이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동족의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흘신절은 조상에게 제를 지냄과 아울러 농경풍작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죠. 일부 동족은 흘신절을 음력 6월 또는 7월, 8월의 하루를 택해서 쉬기도 합니다. 동족의 추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족도 음력 8월 15일에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추석에는 한족들처럼 월병을 먹고 달구경을 하기도 하지만 나름의 특수한 풍속도 있습니다. 북부 지방의 동족 마을에서는 남녀 간의 만남을 위주로 하는 8월 15일 오빠가 과자 선물하기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이면 아침 식사 후 종각들은 월병을 등에 지고 사전에 약정된 곳에 가서 처녀와 만납니다. 화원회의 전통 절차에 따라서 착석 후 종각들은 월병을 꺼내 짝수로 열을 지은 뒤 노래를 부르며 처녀들에게 월병을 권합니다. 처녀들도 노래로 답사를 합니다. 처녀 종각들은 이처럼 월병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해질녘까지 서로 연모의 정을 표합니다. 헤어질 때쯤에는 종각들이 남은 월병을 잘 포장하여 처녀에게 선물합니다. 신황 일대에는 8월 15일 달 야채 훔치기 풍습도 있습니다. 추석날 저녁 남의 집 과일이나 야채를 훔쳐 먹으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속설에서 기원된 풍속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훔쳐온 야채는 밖에서만 먹을 수 있지 집으로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동족의 투우절을 알아봅니다. 동족은 투우를 즐기는 민족입니다. 매 마을과 방책마다 전문 경기용으로 사육한 수우왕, 즉 물소왕이 있습니다. 수우왕의 우리는 통상적으로 고루 근처에 지으며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동족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우왕에게 먹일 풀을 베고 물을 기르며 경상적으로 꿀, 돼지기름, 미주 등 식품을 우왕에게 공급합니다. 우왕은 체구가 크고 건장하며 온몸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고 우각은 쩍 벌어진 갈퀴처럼 단단하고 예리합니다.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의 해일은 동족의 투우절입니다. 투우는 철포 소리가 세 번 울리면 바로 시작되는데요. 우관이 횃불을 깎기 자기 측 우왕 앞에 던지며 손에 쥔 고삐를 놓으면 소 두 마리가 격렬한 싸움이 붙고 관객들은 징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합니다. 우승한 우왕은 붉은 천을 몸에 두르고 재차 입장해서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긴 측의 처녀가 배 한 측 채색 깃발을 가져갑니다. 경기 며칠 후 이긴 측 처녀는 배 한 측의 깃발을 돌려다 주며 배 한 측 종각은 깃발을 도로 찾는 대가로 연회를 차려서 성대히 접대하고 노래를 부르며 선물을 줍니다. 우왕이 승리를 거둔 마을은 전체가 더없는 영광을 느끼며 투우 후에는 군중성적인 가무 연회를 마련해 즐겁게 경축하고 납니다. 최근 년간 귀주성의 동족 우왕이 대도시에가 투우 공연을 하면서 동족의 이런 특수한 오락 문화 행사가 더욱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훈 편곡, 박명호의 노래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웃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웃고 울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길. 천만 년 살 수 없는 한 분뿐인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우리 함께 해가니 이보다 좋은 기쁨, 행복이 있을까.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즐겁게 삽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면 올 수 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근심을랑 버리고 오손도손 즐겁게, 황혼이면 어떠냐, 마음은 불타네.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우리 인생.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명수 작곡, 권운 편곡, 박명호의 노래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뉴스입니다. 7월 15일에 본격적인 삼복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복에는 물만두, 중복에는 국수라는 연말이 있습니다. 저복에 먹는 물만두 한 그릇에는 새로 수확한 밀의 구수한 맛과 절기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복 전날 점심 무렵 할빈시 한 물만두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테이블마다 만석이었고 손님은 평소의 4배에 달했습니다. 라북에서는 야외 자급 노동자와 로인들을 위해 과일과 채소즙으로 색을 낸 만두와 피소의 좋은 차를 제공해 훈훈한 서비스를 전통 풍속에 녹여냈습니다. 화천현 성화천 관광지에는 삼복더위를 시원히 날려줄 정통 조선족 냉면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외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 삼복철은 40일간이나 이어집니다. 삼복철은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습도가 가장 큰 시기인 한편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개선하고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복철의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커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하로 낮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복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크므로 용류, 달걀, 우유 등 량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열전 2026년 GTR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라는 특색 소비 및 문화관광 융합 브랜드의 전국적 영향력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올해 GTR 바비큐 축제는 지역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치박, 서주, 곤명, 금주, 연변, 가슈르, 학강 등 전국 7개 바비큐 특색 도시에서 대표 음식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꾸몄습니다. 북위 47도 황금축산대에 자리 잡은 지치할에서는 살이 부드럽고 육질의 결이 고른 우수한 요구를 기원해 정통 바비큐의 최적의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소금과 커민을 넣는 대표적인 전통 조리법, 밀리미터 단위로 절단하는 기준과 산지 추적이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이 어우러져 독자적인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미식축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료식업체, 냉동물류, 조리식품 업계 투자자들이 GTR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식축제 기간 흥룡강성 교통투자그룹은 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우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차주가 사전 예약만 하면 흥룡강성 내 고속도로를 거쳐 GTR, 보규 두 톨게이트로 들어갈 경우 통행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출구에는 현장에서 직접 구운 꼬치를 무료로 시식하는 구역과 관광지 할인 통합권 배부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D6917 열차를 이동식 바비큐 문화 전시관으로 꾸며 여객들이 이동하는 동안 미리 두루미의 도시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름철 피서 관광 열기가 계속해서 달아오르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여름 성수기 여객 이동이 재차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단일 수송 여객 수가 연인원 8만 명을 돌파해 각각 8만 1,726명, 8만 2,290명에 달했고 단일 항공 편수도 각각 515편, 520편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여름 성수기 단일 여객 수송 연인원 7만 7천 명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월 이후 우리성은 비서 관광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음 도시 할빈을 찾는 남부지역 피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야부리, 경박호, 대흥알령 등 성내 인기 관광지로 향하는 단체 관광객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및 주변 도시의 졸업 시즌 관광 수요와 가족 관광 수요가 집중돼 공항 전체 여객 이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가 민박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전국 여름철 15일 이상 연속 여행 거주 10대 인기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와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얼음의 도시 할빈은 자녀 동반 피서와 슬로우 트래블 체험의 최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자녀를 둔 가정이 장기 여행의 주요 소비층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관광객의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중앙대가,
성소피아 성당, 성화강변의 민박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할빈 빙설 대세계가 선보인 야간 공연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가 다국적 출연진과 압도적인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개막 이후 쇼폼 플랫폼에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할빈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름철 필수 관람 코스로 자리 잡으며 얼음도시 여름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부상했습니다. 공연은 피겨스케이팅, 유럽 전통 민속춤, 패션쇼, 공중고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단계에서는 출연진이 연속 회전, 리프트, 점프 등 고난도 동작을 성공시킬 때마다 객석에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은 것은 단연 공중고개였습니다. 출연진이 약 수 메터 상공으로 올라가 매달린 고리만 의지한 채 물구 나무서기, 몸 펼치기, 2인 리프트 등 위험천만한 동작을 선보이자 객석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출연진이 얼음판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순간 전 관객이 기립해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적극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출연진들은 공연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꽃을 전달했으며 직접 관객 10여 명을 무대로 초청해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는 매일 저녁 6시 30분 할빈 빙설 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되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입니다. 제3회 자유무역항 학예 세미나 및 2025-2026년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지수 발표회가 일전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자유무역항 연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해 대북개방 새로운 고지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2026년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지수가 발표됐으며 평균 점수는 78.7

효과를 거뒀음을 보여줬습니다. 결전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됐습니다. 로신문학상은 중국 최고 영예를 대표하는 국가급 문학상입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소서기자 흥룡강 문학원 전문 작가인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가장 높은 순위로 중편 소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 열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 매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으며 동북 강렬령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하는 뜻깊은 문화적 선물입니다. 조순족 작가 전용선이 창작한 드라마 절벽과 영화 절벽 우에서는 다수의 전국 기록을 세우며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낚시질을 하고 있는 한병선과 한목지 두 사람 옆에 있던 정사조는 한쪽에 멀켜있는 물새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어린애 마냥 즐거워한다. 정사조의 즐거운 웃음소리에 한병선과 한목지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돌아본다.
1: 사손이 진짜 괜찮은 애야. 순수하지. 이래 부딪히면 가식도 없고.
2: 순수하고 착하게 돌려보내야 해요. 지금 급선무는 혼인관계를 해제하는 겁니다. 남의 일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1: 솔직히 네 엄마가 이 일에선 생각이 짧았다.
2: 엄마가 가정에 심려를 많이 쏟은 건 알지만 내가 잘 살겠다고 남을 망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순장당하면 안 되죠.
1: 목지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해가 돼. 사손이가 가겠다 하면 절대 안 막는다. 아, 사손이와 사손의 가정에 나도 설명을 해야지.
0: 한경선이 휠체어를 밀고 정사조는 물초렁이며 나무쪽 꼴상이며 낚시도구를 들고 웃으며 집 대문으로 들어선다. 진해화가 만년의 웃음을 띠며 마주 나온다.
3: 어디 갔댔어요? 기분 좋아 보이네요.
1: 낚시하러 갔댔어.
3: 그래요? 진짜 크네. 누가 낚았어요?
1: 아, 우리 셋이 함께 낚았지.
3: 그래? 뭉치야. 아, 저 여보, 시에서 통지가 왔어요. 저녁 8시에 회의 참가래요.
1: 회의?
3: 네.
1: 무슨 회의? 아, 사전아, 그거 아, 이리 줘봐.
3: 조심해.
1: 무슨 회의라?
0: 한병선이 종사손이 손에 들었던 물건을 받아주고 진해화와 마주선다. 종사손은 한목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들어간다. 진해화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남편에게 말한다.
4: 시장께서 저녁에 당신의 복직회의를 한대요.
1: 아?
4: 조항에서 임시공들을 정식공으로 해결해준대요.
1: 이것뿐. 내가 뭘 했어? 그때 내가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4: 그래요, 그래요. 당신은 틀린 적 없어요.
1: 사손아, 저녁에 그 물고기를 다 먹자.
0: 진해화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한병선은

0: 계단을 오르고 있는 종사조를 향해 소리친다.
1: 아, 찜도 하고, 조림도 하고, 새콤하게, 새콤하게.
2: 알았어요.
3: 당신도 참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0: 한편 호영이 마당에서 벽돌로 벽을 쌓고 있는데 몰고풀을 든 호영 어머니가 나와 아들에게 다가간다.
4: 아들아, 솜씨가 대단하구나. 아이고, 아유, 자, 물 마셔.
5: 네.
4: 물 좀 마셔.
5: 예, 드세요.
4: 벽을 두툼하게 쌓아라. 여름이 코앞인데 시원해야지. 지붕도 비가 새지 말게 해야 돼. 육아는 몸이 허약해서 감기 걸리면 안 돼.
5: 걱정 마세요. 공전은 몰라도 비바람을 막을 집은 식은 좀 먹게 해요.
4: 이 땀을 봐라. 얼굴을 씻어 물을 떠올게.
5: 네.
0: 호영 어머니가 자리를 뜨기 바쁘게 건고기가 다가와 호영이 쌓아놓은 벽돌을 발로 밀어 무너뜨리고는 한 발로 벽돌을 딛고 선다. 호영은 일절을 멈추지 않은 채 건고기를 바라보며 고웃음을 친다.
5: 야, 건고가, 조심해. 내 벽돌에 손을 대면 너 집 지붕을 허물 거다.
1: 자, 사람을 깔봐도 유분수지. 너 똑바로 두고 봐. 어? 어르신 문 앞을 다 막아버렸다고. 이건 내 머리 꼭대기에 똥 싸는 거야.
5: 그래, 똥 싸려고. 그래서 뭐?
1: 아이고, 아이고, 배짱인데, 어?
0: 건고기가 벽돌장을 들어 땅에 맺히며 큰 소리를 친다.
1: 너 어느 손 맞아봐야겠다.
0: 호영 엄마가 달려 나오며 말리고 요가도 따라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핀다.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건고기, 아이고 건고기, 이웃끼리 살면서 마당을 좀 내줄 수도 있는 거지.
1: 뭘 내줘? 그 집에선 이 여자를 모셔두고 공짜로 모여주고 재워주지만 우리 왜 그래야 돼? 좋아, 우리 보고 내수라고? 이 여자를 우리 집에 보내. 내 집에서 자게.
4: 아이고 건고기,
1: 개나신 놈 맞아볼래?
0: 건고기 억지에 호영 어머니의 목소리도 거칠어진다. 건국의 아내가 뒤질세라 달려나와 호영이네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2: 이봐요, 왜 이래요?
1: 왜서?
2: 어쩌려고요? 오빠, 그만둬요.
1: 안 돼!
0: 건국댁이 이번엔 육아를 향해 소리 지른다.
2: 이봐요, 작작하라는 척해요. 여기 온 첫날부터 정의로 오거지상을 하고서 우리가 그쪽한테 빚을 졌어요.
1: 그래, 빚을 지지 않았어.
2: 무슨 빚 졌는데요?
1: 알겠어, 이 우라네 집은 다 육아네 집이요, 알지나? 내가 그렇다면 나야? 네가 뭔데 그래?
2: 그래요, 자기가 뭔데요?
1: 내가 뭔가고? 네!
0: 화가 난 호영은 장갑을 벗어던지고 건국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호영과 건국 두 사람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호영 어머니 유가 건국댁은 싸움을 말리느라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류초농의 사무실. 사무상에 마주 앉은 류초농이 한창 문건을 읽어보고 있다. 요가의 아버지 요소식의 이름을 요심히 보던 요초농이 만년필로 쭉 밑줄을 긋는다. 이때 물거품을 든 진혜화가 들어와 소파에 앉는다.
6: 아유, 진지임. 오셨어요.
0: 요초농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혜화의 앞에 가서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말한다.
6: 진지임, 한석이가 숨 돌릴 틈도 없겠네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잘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기자비로서 앞길을 훤히 밝혀줘야죠.
7: 원래는 우리 남편이 며칠 푹 휴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에서 귀엽고 빨리 와서 여기를 주관하라잖아. 난 그이가 빨리 퇴직했으면 해.
6: 뭐라고요? 퇴직이요? 아유, 진주임, 그게 말이 됩니까? 진주임, 계속 궁금했습니다. 한석이는 어떻게 법마다 정책을 꼭꼭 알아짚을까요? 이건 한석이가 선견지명이 있고 방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설자를 잃으면 안 됩니다. 진주임, 이번엔 다 보셨죠? 이 류춘홍은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처음부터 한석이의 인품과 처사를 믿었습니다. 한석이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7: 이번엔 판단이 정확했네. 입장도 확고하고.
0: 진해화의 칭찬에 신이 난 조촌홍은 걸상을 가져다 진해화의 앞에 놓고 마주 앉는다.
6: 진주임,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진주임과 한석이 덕분입니다. 진주임, 본부가 있으시면 얼른 하세요.
7: 아, 별 큰일은 아니고 그저 상황 묘회를 좀 하려고.
6: 얘기하세요.
7: 농장에서 육아를 공무로 파견했다고 애가 저렇게 시내에서 떠도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6: 그렇다면 농장에서 데려가라 할까요?
7: 아,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육아가 농장에 있은 지도 꽤 됐잖아. 귀성 지식 청년이 많은데 쟤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6: 진주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가정 배경 때문입니다. 육아 아버지 유소식은
7: 난 그냥 애가 안타까워서 그래.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육아 같은 애들한테는 개조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안 그래? 우리 같은 노동지들이 도와주고 교육하고 이끌어줘야지. 이것도 주앙의 방침이고 당의 정책이잖아. 안 그래?
6: 진주임, 구구절절 다 절립니다. 이럽시다. 바로 지식청년 사무실에 가서 알아볼게요. 요즘 새 지표가 있는가고요. 걱정 마세요. 그냥 알아만 보고 절대 원칙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앉아 계세요. 갔다 와서 회부할게요.
0: 유초농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나간다. 일어서서 두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왔다 갔다 하던 진해화는 무심결에 류초농의 책상 위에 놓인 문건에 눈길이 간다. 밑줄이 거진 유소식의 이름을 발견한 진해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7: 왜 토끼보다 더 빠른가 했지. 벌써 소꿉리가 있었군. 소인배.
0: 한편 호영이네 집. 호영의 어머니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호영을 부축해 침대에 앉힌다. 호영이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린다.
8: 개사슬 독하게 나오네. 내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9: 관더,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한울 안에서 그냥 얼굴을 맞대고 살겠는데 그 집에서만 시끄럽게 안 굴면 다 한 번씩 물러나자, 응?
8: 네, 알았어요. 집을 다 짓게만 하면 디바만 봐주죠.
9: 네 오빠를 꿰매서 육아처럼 곱고 유숙한 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8: 어머니, 육아 생각을 모르잖아요.
0: 육아의 말이 나오자 호영이가 벙그레 웃음을 지으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인다. 아들의 심사를 눈치챈 호영이 어머니가 곁으로 다가가 앉는다.
9: 사람은 감정동물이야. 네가 머리까지 터졌는데 마음이 안 동하겠어? 걔가 방금 약을 사오겠다고 했어. 아들, 육아는 마음이 여려서 네가 노력만 하면 안 될 거 없어. 여자는 자기를 아끼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네가 환심을 얻어봐, 어? 일단 결혼만 하면 탄 남자 하기 나름이야.
8: 네.
0: 잠시 후 호영이가 다시 마당에 나와 벽을 쌓고 있다. 이때 가방을 낸 유가가 들어선다.
10: 오빠, 왜 또 여기서 일해요? 상처가 터져서 아물지 않으면 고생한다고요.
8: 괜찮소. 날씨가 좋을 때 빨리 지으면 이제 며칠 후엔 될 수 있어. 그리고 난 그리 무맥하지 않소. 그 박치기를 잘해서 아프지도 않소. 못 믿겠소? 내가 보여줄게.
10: 아니, 아픈 줄도 몰라요.
8: 아픈 게 다 보여. 요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소.
10: 약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왔으니까 들어가서 바꿔요.
0: 말을 마친 요가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자 잠깐 멍해 있던 호용은 손에 들었던

0: 혁우를 놓고 급히 뒤따라간다. 한목진의 집. 대문이 열리며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은 한정연이 들어선다. 문을 열어주던 정아줌마가 반갑게 맞이한다.
1: 아휴, 정연이구나. 어디 갔댔어?
2: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0: 이때 장가에 선 종사손이 정아줌마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한정연을 요심히 쳐다보고 있다.
2: 들어가요.
1: 아이고,
2: 보고
1: 그럼.
2: 싶었죠?
1: 보고 싶었지. 다 널 보고 싶어해.
2: 그래요?
3: 제가 살이 빠졌죠. 집밥을 못 먹어서요.
1: 맛있는 거 해줄게.
2: 좋죠.
3: 아줌마 배고파 죽겠어요.
0: 정아줌마와 한정연 두 사람이 현관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있던 종사손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이더니 두 사람을 등지고 서있는다. 종사손의 뒷모습을 보며 한정연이 정아줌마에게 묻는다.
1: 누구예요? 아, 목지를 보살펴주는 네 엄마가 데려놓을게.
2: 네? 이렇게 빨리 어기가 생겼어요?
1: 아, 이리 와. 내가 인사시킬게. 목지 동생 정연이야. 맛있는 거 해줄게. 어? 둘이서 얘기해.
0: 정아줌마가 주방으로 가자 한정연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종사손의 곁으로 다가온다.
2: 어린 올케네요. 이름이 뭐예요?
4: 정사손이라고 해요.
2: 왜 이렇게 서 있어요? 가서 앉아요.
0: 자신을 허물없이 대하는 한정연의 태도에 정사손은 곧 긴장을 풀고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한정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2: 가요.
0: 길처에 앉은 한목지가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르며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때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던 두 사람이 급히 차를 세워놓고 한목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준다.
5: 어디 갑니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0: 한목진의 집. 정사조를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온 한정연은 어느새 친구라도 된 듯 허물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사과를 건넨다.
2: 왜 내 방에 있어요? 오빠 방에서 살아야지. 자,
3: 내가 왜 그랑 한 방에서 자요?
2: 맞아요. 오빤 지붕이 나른하게 코를 골아요. 아줌마가 그러는데 오빤 얌전하게 안 자고 이를 갈고 방귀도 낀대요.
3: 진짜요?
2: 네.
3: 어쩐지 정색해서 잘난 척한다 했어요. 뭐 영웅조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저 방귀 끼는 평범한 인간이군요.
2: 또 흑역사가 있어요? 알려줄게요. 그가 낮에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에 질식해요.
3: 더러워.
2: 그래도 그 뚱한 표정보단 견딜만해요.
3: 불그락 부르락 하면서 산산대장하기보다 꼴불견이에요.
2: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말상이래요.
3: 거기에 고깃불덩이고
2: 누군가 굴레를 씌워줘야 돼요.
0: 한정연과 종사손이 사과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새 한목진은 라디오를 들고 의족 공장을 찾아간다. 공장장 사무실.
6: 자네가 목진가?
7: 네, 그렇습니다.
6: 반갑네, 반갑네.
7: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나 먼저 음색을 들어보십시오.
0: 공장장과 악수를 나누고 난 한목지가 들고 온 라디오를 내민다.
6: 진짜 라디오로 의정을 바꾸려고?
7: 전으로 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표로산 목단패입니다.
6: 그렇다고? 들어봐야지. 정말 음색은 좋구만. 근데 우리 공장의 의족 가격이
7: 괜찮습니다. 싼 거로 할게요. 공장장님, 저의 귀성비입니다. 다 합치면 되겠는지 보십시오.
0: 공장장이 잠시 망설이자 한목지가 호주머니에 돈을 모두 털어내놓는다.

드라마 인생향연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한편 한경선의 사무실. 진해화가 노크하고 들어선다.
1: 들어와.
2: 여보.
1: 당신이 어떻게?
2: 유동무가 명예를 회복한다면서요?
1: 어디서 들었어?
2: 그건 상관 말고 사실인지만 알려줘요.
1: 사보는 안 했어.
2: 진짜요? 별일이 다 있네요.
1: 조항에서 단호하게 혼란한 상태를 수습하랴. 근데 유동무가 이날을 못 보게 됐어.
2: 잘 됐어요. 읽어보세요.
0: 한경선의 말에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진해화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경선의 사무실을 나간다. 한목진의 집마당. 의족을 한 한목지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선다. 종사선의 손에서 목발을 받아준 한목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종사선이 조심스레 한목지의 표정을 살핀다.
2: 되겠어요? 천천히요. 어때요?
3: 괜찮아.
2: 괜찮아요?
0: 한목지가 한쪽 목발을 종사선에게 건네주고 앞을 내다보며 견장한 표정으로 걸음을 내디딘다. 종사선이 그 곁을 조심스레 따르고 있다.
2: 아프죠?
3: 아니.
0: 몇 번 휘청거렸지만 한목진은 기꺼운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0: 괜찮아.
1: 마당을 들어서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진해화가 감격이 겨운 표정으로 달려온다.
2: 묵지야.
0: 아, 어머니.
2: 맞췄어?
0: 네.
3: 근데 질이 안 좋아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수입제를 사주겠어요.
2: 수입제는 다 좋고 중국 건 나빠?
3: 확실히 나빠요. 이봐요, 무릎이 쓰려서 아파하잖아요. 맞죠?
2: 괜찮아, 아들?
0: 괜찮아요. 적은 과장이 필요하죠. 나을 겁니다.
2: 괜찮겠어?
0: 네. 어머니,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2: 그래, 나가자, 나가. 나가자. 천천히 나가. 가, 조심해. 어?
0: 되네요.
2: 괜찮아?
0: 네.
1: 한목진은 한 손으로 목발을 짚고 정사선과 어머니 부축을 받으며 대문을 나선다. 이때 마침 승용차 한 대가 구빈 도리를 돌아

0: 그들 앞에 몸조센다. 뒷좌석에서 한경선이 내린다. 한경선은 두 발로 서 있는 한목지를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1: 맞췄네,
2: 아버지.
1: 와봐. 걸어봐.
0: 아버지의 응원에 자신감을 얻은 한목지는 한 손에 쥐고 있던 목발마저 던져버리고 두 팔을 양쪽으로 활짝 펼친 채 서너 메터 떨어져 있는 한경선 쪽으로 걸어간다.
1: 잘한다. 천천히.
0: 아기가 걸음마를 타듯 천천히 걷던 한목지는 자신감이 생기자 속도를 빨린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넘어지고 만다.
1: 일으키지 마! 내버려둬!
0: 깜짝 놀란 진해화와 종사존이 급히 달려가 한목지를 부축하려 하지만 한경선이 그들을 말린다.
1: 아들, 일어나봐. 어? 일어나.
2: 알겠습니다.
0: 한목지가 다시 일어선다. 진해화와 종사존, 그리고 한경선이 한목지를 일워싸고 흐뭇한 모습으로 그를 지켜본다. 한목지가 두 팔을 우로 치켜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호매롭게 외친다.

0: 아이고, 속이 적네. 고기를 더 넣자.
1: 아, 아니에요. 됐어요. 이거면 돼요. 다 못 먹어요.
2: 한편, 보영이 지어준 새 집으로 이사한 요가가 물만두를 빚고 있는데, 자그만 대야를 도손으로 받쳐둔 호용 어머니가 조립문 앞에 나타난다. 집안에 들어서서 대야를 상호에 놓고 만두소 그릇을 들여다보던 호용 어머니가 말한다.
0: 많이 빚었네.
2: 호용 어머니가 육아의 곁에 다가앉아 함께 만두를 빚는다.
1: 아주머니, 고마워요.
0: 나하고 체면 차리긴. 오늘은 기쁜 날이야. 네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했으니 경축해야지. 내가 한 달 동안 모은 고기표를 다 썼어.
1: 다음 달 내가 학교에 가면 책을 써요.
0: 지금은 일자리도 해결됐고 집도 다 지었으니 앞으로는 잘 되는 일밖에 없어. 유가야.
1: 네?
0: 공부했다고 나중에 우리를 멀리하면 안 돼?
1: 그럴 리가요. 제일 고마운 분인데 아주머니가 아니면 전 잘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빤 집도 다 지어주고요. 배를 많이 끼쳤어요.
0: 아이고, 내일이라면 태용인 팔 벗고 나서. 유가야, 넌 홀몸이야. 지금 일자리는 해결됐지만 앞날을 생각해서 혼인 대사도 고려해야지. 눈 깜짝하면 나이를 먹는데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
1: 네.
0: 내가 포부가 큰 건 알지만 결국 여자는 시집 가야 돼. 너만 바라보는 남자를 찾아.
2: 이 시각 호용이 자전거를 타고 휘파람을 불며 마당에 들어선다.
3: 엄마, 저 왔어요.
1: 오빠 오셨어요?
3: 왔어. 어머니, 만두도 있네.
0: 그래, 아유 아들, 거기서 만두야. 실컷 먹어.
3: 요가, 어.
2: 자전거를 세운 호용은 짐바지에서 종이에 싼 물건을 꺼내들고 부랴부랴 집안으로 들어가 요가 앞에 내민다.
1: 이게 뭐예요?
2: 요가가 종이 봉지를 펼치자 연한 황갈색 바탕에 남색 줄무늬가 있는 모지꽃이 드러난다. 호용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말한다.
0: 네 옷을 새로 지었어. 너에게 이 옷을 해주려고 대용인 모아둔 천표를 다 썼어. 그 통에 얜 누더기를 또 1년 더 입어야 돼.
3: 아, 괜찮아요. 새 옷은 요가가 입어야 예쁘죠.
1: 고마워요.
2: 요가가 옷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인다. 호용이가 흐뭇한 모습으로 요가를 바라본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던 호용 어머니 얼굴에도 웃음이 어린다. 출근을 하게 된 요가가 수속을 밟으러 농장으로 가는 길에 오른다. 짐을 지고 방금 대문을 나와 두어 걸음 걷고 있는데 골목길로부터 자전거를 탄 호용이 나타난다.
3: 요가!
1: 오빠, 왜 돌아왔어요?
3: 여기까지 바래줄게. 이것 봐, 어? 공장 친구한테서 얻었어. 남이 버린 건데 소리하니 닮아네.
1: 사실 걸어가도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3: 아, 바래다 줄게. 자전거가 빨라.
1: 안 그래도 돼요. 오빠가 지각하면 어떡해요.
3: 아이고, 고경 공장은 사람이 많아 내가 빠져도 돼. 자, 가방을 줘. 꽤 무겁네.
2: 호용은 요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자전거 짐바지에 싣고 요가와 나란히 걷는다.
3: 가자.
1: 우리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가 빨리 나왔어요.
3: 좋은 일이지. 요가.
1: 네?
3: 아님, 나도 함께 농장에 갈까? 내가 요가 옆에 척 있으면 누구도 요가를 못 괴롭혀.
1: 아니에요. 다 나한테 잘해줘요. 농장장이 수석은 다 밟아놨으니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3: 알았어. 그럼 빨리 돌아와. 나와 엄마가 기다릴게.
1: 네.
2: 황옥진의 집. 모처럼 한 집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새침한 표정을 지은 한정녀는 말 한마디 없이 젓가락만 놀리고 있다. 한경선이 딸의 얼굴을 힐끗 살피더니 반찬을 집어 한정연의 그릇에 놓아준다.
4: 먹어. 정연아, 고기 먹어. 괜찮아, 살고기야. 고마워.
5: 정연아, 집에 온 지 오래됐나 보다. 아버지가 널 많이 보고 싶었나 봐. 계속 반찬을 집어주는 거 보면.
4: 딸한테 반찬을 집어준 건데 말이 많기는. 아유.
6: 아버지, 제 밥통을 차버리고 지금 반찬을 집어주면 뭐해요?
2: 가시돋친 한정연의 말에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한경선에게 눈길을 돌린다.
4: 정연아, 아버지를 이해해줘. 넌 직장이 없어도 이것봐 굶진 않잖아. 아, 근데 그 노동자들은 너하고는 달라. 그러니 이해해줘라, 어?
5: 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밥통이니 뭐니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 응?
6: 근무 연한에 따라 정식공으로 넘겨주는데 탈락됐어요.
5: 왜 그랬대? 근무 연한이고 조건이고 다 되는데 왜 떨어졌는데?
6: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탈락시켰어요. 맞죠? 한석이, 복종할게요.
2: 한목지가 원망거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새처럼 해진 한정연은 그릇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린다.
5: 예!
2: 정사손이 급히 그의 뒤를 쫓아간다.
6: 아, 정연이...
2: 말없이 이를 지켜보던 한목재 표정이 어두워진다. 진혜화가 남편에게 따져 묻는다.
5: 여보, 어떻게 이래요? 정연인 14살에 공장에 들어가서 병을 씻었어요. 꼭두 새벽부터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요. 근무 연한이나 조건이 다 되는데 왜 안 돼요? 우리 딸로 태어난 게 죄라서 자기 몫도 챙길 수 없는 거예요?
4: 에이, 아니요. 임시공을 정식공으로 넘기는 문제에서 내 태도가 명확해서 다들 아주 민감하고 우리 딸도 그 속에 있으니까.
5: 아니, 우리 딸이 어때서요? 조건이 다 되고 중학교까지 졸업했잖아요. 특수화도 안 부리고 돌봐달라고도 안 했어요. 규정대로 했고 조건이 다 부합된다고요.
4: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 정년인 정식공이 안 돼도 우리가 먹여 살리지만 가정이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만 잃으면 그들은 정말 살 길이 없어.
2: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한동지가 2층으로 올라온다.
7: 정연아! 정연아!
6: 오빠!
2: 한목지의 부름에 한정연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와서 그와 마주선다.
7: 내가 섭섭한 거 알아. 근데 아버지도 어려워. 전 씨의 일에 다 신경 써야 하니까 자식인 우리가 부담을 좀 덜어주자. 내 문제도 생각해놨더구나. 학교에 가서 연수할 기회를 마련했던데 갈 거야?
6: 날 생각하는 거 알아요. 알았어요. 나도 학교에 가 공부하고 싶어요.
7: 마음이 풀렸으면 됐어.
2: 오빠의 위로에 한결 마음이 풀린 한정연의 표정이 다시 평온해진다. 한목지가 한정연의 어깨를 톡톡 치며 다독여주고는 자기 방으로 향한다. 한목진의 집. 진혜화가 종사전과 마주 앉아있다. 종사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진혜화에게 묻는다.
5: 가라고요? 천천히 짐을 싸. 요즘 유과장이 집에 데려다 줄 거야.
6: 임무를 완수 못했는데요.
5: 이젠 임무가 없어.
6: 왜요?
5: 조직에서 다른 안배가 있어. 걱정 말고 돌아가. 내가 학교에 잘 설명할게. 호구나 다른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할게. 이 옷들은 널 주려고 샀어. 저 선물은 네 부모님들께 드리고. 20원인데 네가 용돈으로 써.
2: 진해화가 건네준 돈 20원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던 종사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8: 가라고요? 알겠어요. 그 육아로 날 대신하려는 거죠?
5: 사존아, 넌 아직 어려. 어떤 일은 지금 말해도 이해를 못해. 내 말대로 가서 공부나 잘해. 청춘은 한 번뿐이라.
8: 갈게요!
2: 진해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사조는 돈을 내팽개치고 방에서 뛰쳐나간다.
5: 사존아!
2: 한편 농장에 갔다 돌아온 요가는 자전거를 가지고 마중 나온 효용과 함께 걸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3: 4시간을 잘 봤어. 어전에 9시, 오후엔 4시에 한 번씩 있더구나. 처음 사흘은 엇갈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왔어.
1: 배를 끼쳤네요.
3: 배라니 무슨 소리야. 이번 걸음에 일은 다 처리했어?
1: 다 처리했어요. 원래는 어제 오려고 했는데 다들 아쉬워해서 어제 모임을 가졌어요.
3: 모임을 가질걸.
1: 네.
2: 한참을 머뭇거리던 호용이 드디어 용기를 낸 듯 말을 꺼낸다.
3: 요가.
1: 네?
3: 난 말주변이 없어. 말할 줄도 모르겠고 또 공부도 못해. 무식쟁이야. 그래도 장점이 있어. 난 성실하. 한 사람을 찍으면 진심으로 잘해줘. 진짜야.
2: 드라마 인생향연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0: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7월 15일에 본격적인 삼복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복에는 물만두, 중복에는 국수라는 연말이 있습니다. 저복에 먹는 물만두 한 그릇에는 새로 수확한 밀의 구수한 맛과 절기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복 전날 점심 무렵 할빈시 한 물만두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테이블마다 만석이었고 손님은 평소의 4배에 달했습니다. 라북에서는 야외 자급 노동자와 로인들을 위해 과일과 채소즙으로 색을 낸 만두와 피소의 좋은 차를 제공해 훈훈한 서비스를 전통 풍속에 녹여냈습니다. 화천현 성화천 관광지에는 삼복더위를 시원히 날려줄 정통 조선족 냉면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외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 삼복철은 40일간이나 이어집니다. 삼복철은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습도가 가장 큰 시기인 한편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개선하고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복철의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커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하로 낮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복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크므로 용류, 달걀, 우유 등 량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열전 2026년 GGR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라는 특색 소비 및 문화 관광 융합 브랜드의 전국적 영향력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올해 GGR 바비큐 축제는 지역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치박, 소주, 곤명, 금주, 연변, 가슈릴, 학강 등 전국 7개 바비큐 특색 도시에서 대표 음식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꾸몄습니다. 북위 47도 황금축산대에 자리 잡은 지치할에서는 살이 부드럽고 육질의 결이 고른 우수한 요구를 키워내 정통 바비큐의 최적의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소금과 커민을 넣는 대표적인 전통 조리법, 밀리미터 단위로 절단하는 기준과 산지 추적이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이 어우러져 독자적인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미식축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료식업체, 냉동물류, 조리식품업계 투자자들이 GGR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식축제 기간 흥룡강성 교통투자그룹은 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5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차주가 사전 예약만 하면 흥룡강성 내 고속도로를 거쳐 GGR, 보규 두 톨게이트로 들어갈 경우 통행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출구에는 현장에서 직접 구운 꼬치를 무료로 시식하는 구역과 관광지 할인 통합권 배부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D6917 열차를 이동식 바비큐 문화 전시관으로 꾸며 여객들이 이동하는 동안 미리 두루미의 도시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름철 피서 관광 열기가 계속해서 달아오르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여름 성수기 여객 이동이 재차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단일 수송 여객 수가 연인원 8만 명을 돌파해 각각 8만 1,726명, 8만 2,290명에 달했고 단일 항공편 수도 각각 515편, 520편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여름 성수기 단일 여객 수송 연인원 7만 7천 명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월 이후 우리성은 비서 관광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음 도시 할빈을 찾는 남부지역 피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야부리, 경박호, 대흥알령 등 성내 인기 관광지로 향하는 단체 관광객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및 주변 도시의 졸업 시즌 관광 수요와 가족 관광 수요가 집중돼 공항 전체 여객 이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가 민박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전국 여름철 15일 이상 연속 여행 거주 10대 인기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와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얼음의 도시 할빈은 자녀 동반 피서와 슬로우 트래블 체험의 최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자녀를 둔 가정이 장기 여행의 주요 소비층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관광객의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중앙대가, 성소피아 성당,
성화강변의 민박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할빈 빙설 대세계가 선보인 야간 공연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가 다국적 출연진과 압도적인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개막 이후 쇼폼 플랫폼에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할빈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름철 필수 관람 코스로 자리 잡으며 얼음도시 여름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부상했습니다. 공연은 피겨스케이팅, 유럽 전통 민속춤, 패션쇼, 공중고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단계에서는 출연진이 연속 회전, 리프트, 점프 등 고난도 동작을 성공시킬 때마다 객석에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은 것은 단연 공중고개였습니다. 출연진이 약 수메터 상공으로 올라가 매달린 고리만 의지한 채 물구 나무서기, 몸 펼치기, 2인 리프트 등 위험천만한 동작을 선보이자 객석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출연진이 얼음판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순간 전 관객이 기립해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공연이 특별한 류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적극적인

소통했습니다. 출연진들은 공연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꽃을 전달했으며 직접 관객 10여 명을 무대로 초청해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는 매일 저녁 6시 30분 할빈 빙설 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되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입니다. 제3회 자유무역항 학예 세미나 및 2025-2026년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지수 발표회가 일전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자유무역항 연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해 대북개방 새로운 고지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2026년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지수가 발표됐으며 평균 점수는 78.73점으로 전년 대비 1.33점 상승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전략 추진 이후 제도 혁신이 뚜렷한 성과를 거뒀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상위 10개 구역 중 광동 전해, 상해 포동, 광동 남사가 상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흥룡강성 할빈과 수분화 두 지역이 빠른 발전을 보이며 국경 자유무역시험구의 차별화된 탐색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보여줬습니다. 일전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됐습니다. 로신문학상은 중국 최고 영예를 대표하는 국가급 문학상입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조석이자 흥룡강 문학원 전문 작가인 전영선의 작품 비밀이 가장 높은 순위로 중편소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 열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 매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으며 동북 강렬연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하는 뜻깊은 문화적 선물입니다. 조순석 작가 전용선이 창작한 드라마 절벽과 영화 절벽 우에서는 다수의 전국 기록을 세우며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8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 집 사랑방은 깨끗하고도 아담하게 꾸려졌다. 암벽체에 흙칠을 새로 하고 구두로엔 수수대 꼽질로 엮은 사짜리를 깔았으며 창문은 새하얀 창호지를 다시 발랐다. 자그마한 초가집은 환하게 밝아졌다. 화자와 옥자는 청년 부녀대원들과 구부녀 구국회 부회장인 오건희 등 몇 명의 여자들과 같이 신방을 단장하고 있었다. 옥자는 빨간 종이로 부리를 맞대고 있는 까치 한 쌍을 깜찍하게 오려서 구두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창문에 붙이려고 하였다. 한동안 무리를 기웃거리다가 어디다 붙일지 몰라 소리쳤다.
1: 이봐, 이 까치를 어디다 붙이면 좋겠니?
0: 처녀들은 모두 구두로에 올라와서 격금내기로 떠들어댔다. 오건희는 영채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쑥 비집고 앞으로 나와 창호지에 푸른 종이로 만들어 붙인 나무가지를 가리키며 덤벼쳤다.
2: 야, 여기가 좋아. 새는 나뭇가지 앉아야 보기 좋아.
0: 오건희가 거기에 붙이자 모두들 좋아라고 손뼉을 쳤다. 곱게 생긴 빨간 새 두 마리는 눈빛이 비쳐 더욱 하얗게 된 창문 종이 위에 돋보여 참으로 한 쌍의 까치가 푸른 가지에 내려앉아 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화자가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3: 이건 그닥 좋지 않아. 둘이 입 맞추고 있네. 우리 팔로군에는 이런 것이 없어진 지 오랜데.
0: 처녀의 수진이는 눈을 핥기며 말했다.
4: 이건 둘이 다정하다는 표시야. 진짜 두 사람이 입 맞추는 거 아닌데 뭐.
5: 누가 팔로군에서는 입을 맞추지 못한데?
0: 옥자는 눈을 핥기며 말했다.
5: 나 믿을 수 없어. 만약 둘이 다 마음이 내킨다면 어쩌겠니?
4: 오늘 저녁 꼭 수연 언니와 강동지를 한번 시키고 말겠어.
0: 옥자는 눈을 깜빡거리며 제법 우쭐해서 말하고는 화자를 놀려주었다.
5: 부녀 회장은 아직도 번건이야. 그래, 정말 아직도 안 맞춰보았어?
0: 화자는 얼굴을 확 붉히더니 인차 그 무엇에 상처자리가 찔린 듯이 고통스레 미간을 보르르 떨며 얼굴에 검은 그림자를 띄웠다. 그러나 순박하고 열광적인 처녀들은 장난질에 정신을 팔려 누구도 그의 기색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4: 옥자는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한번 시험해본 것이 틀림없어. 봐! 애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가.
0: 한 처녀가 우스개에 끼어들어 옥자를 보고 고아대었다. 모두들 깨고소한 웃음을 와그르르 터뜨렸다. 부끄러워 난 옥자는 구들에서 훌쩍 뛰어내려 신을 질질 끌며 그 처녀 뒤를 쫓았다. 그 처녀는 옥자를 당해 못 내리라는 것을 알고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달아났다. 철썩 주르륵 하는 소리에 밖을 내다본 처녀들은 그만 배를 끌어안고 대굴대굴 구울렀다. 수자가 신바람이 나서 도움을 한 소랭이 들고 책상 밖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그 처녀와 왈칵 부딪혔던 것이다. 그 처녀는 머리로부터 발뒤축까지 물벼락을 들썼다. 설마지로 입은 새 옷이 흠뻑 젖어버렸다. 수자도 거의 같은 꼴이 되었다. 그들 둘은 서로 마주보며 어안이 봉봉해 있었다. 수자는 대뜸 소랭이를 내려놓고 미안해서 그의 옷을 짜주며 사과하였다.
6: 아, 수진이, 속내지 마라. 다 내 탓이야.
0: 기름병이라도 골만하게 입을 삐죽이 내밀고 눈물이 글썽해 있던 수진이는 수사가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픽 웃어버렸다.
4: 언니 탓이 아니야.
0: 그는 다시 배를 부담고 깔깔거리는 옥자한테 화풀이를 하였다.
4: 다 옥자 언니 때문이야. 어? 웃어라 웃어. 다른 집에서 처석 나도 넌 꽃가마를 타겠지? 이후에 멋된 남자에게나 시집가서 매나 실컷 얻어맞았으면 좋겠어.
0: 화자가 다가와서 그를 위안해 주었다.
3: 수진아, 됐어. 어서 집에 돌아가 옷이나 갈아입어. 울겠다.
0: 수진이가 떠나가자 그는 수자에게 물었다.
3: 수연이는 아직 안 돌아왔니?
5: 안 왔어.
0: 수자는 머리를 흔들었다.
5: 정말 옳지 않아. 새색시될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다니.
0: 한 처녀애가 나무랐다.
5: 그러게 말이야.
0: 오건이는 칭찬하는지 원망하는지 알 수 없었다.
5: 사업밖에 모르는 그가 언제 잔치 생각이나 했겠어?
3: 그는 어디서 그 큰 힘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어. 엄동설안이건 폭우가 쏟아지건 밤이건 낮이건 조금 더 힘겨운 줄 모르고 고생스럽다고도 하지 않아.
0: 오건이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아예 손에 든 일감을 놓고 몸짓 손짓해가며 이야기해 내려갔다.
3: 한 번은 구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모두 그가 못 올 줄 알았어. 그때 그는 구에서 시별이 떨어진 곳에 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허리를 치는 큰 눈이 내려 길이 묻혀버렸거든. 그런데 생각밖에도 그는 정말 돌아왔어. 아이 참, 너희들은 못 봤지? 그때 그의 모양은 막 무서웠어. 옷은 온통 얼음덩이로 되어버렸고 머리카락은 다치기만 해도 한 올씩 부스러지게 꽁꽁 얼었어. 정말 눈사람이었지. 얼굴은 시퍼렇게 얼어들고 손은 막 부어올랐어. 우리는 그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는 어쩌겠니? 희죽이 죽었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만 하지 않겠니?
0: 어건이는 모두가 일선을 멈추고 귀가 설깃해서 제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인차 일감을 잡으며 웃었다.
3: 아이 참, 말이 길어졌구나. 빨리 다 그치자. 그렇잖으면 방을 다 꾸리지 못해. 듣고 싶다면 이 다음에 또 이야기해줄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다고. 그렇지, 수자야?
6: 어? 아니.
0: 수자는 그들이 언니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점직하기도 하여 얼버무려 넘기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7: 괜찮아. 구장이 말하는데 언니는 날이 어둡기 전에 꼭 돌아온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사람을 띄웠다던데 뭐.
0: 수연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부상병들을 돌보다가 구장이 급히 구로 돌아오라고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는 사업을 인계하고 부랴부랴 길을 떠났다. 집 문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그는 오늘 저녁이 바로 자신의 정신대사를 결정하는 잔치날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다만 결혼하는 데 동의했을 따름이지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 혁명투쟁에 참가한 후 그는 몇 해째나 집에서 설을 쉬지 못하고 매번 어머니가 수사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보내오곤 했다. 수자는 바구니를 끼고 여러 마을을 잘 돌아서야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금년에도 집에 돌아가 설을 쉬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구장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구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짐작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와 반대로 그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딸이 정 보고 싶을 때에는 얼마간 나무랐으나 좀채로 그 누구에게 내색을 하는 일은 없었다. 때로는 수자와 덕견이가 수연이를 집에 불러서 함께 소를 세자고 떠들었으나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몇 마디 꾸중을 들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끝없이 너그러운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수연이와 강영천의 연애는 비록 긴 시간을 거쳤으나 그것은 완전히 불타는 투쟁과 한데 엉킨 사랑으로서 그들 사이에는 실로 무슨 따뜻한 정을 나눈 접촉도 없었고 지어 서로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였다. 비록 같은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들이었으나 갈라져 있는 때가 함께 있는 때보다 더 많았고 누가 전투하러 떠날 때에도 무기를 들고 전우들과 소리 없이 떠날 뿐이지 한 번도 특별히 작별을 구한 적이 없었으며 어느 누가 사업하러 가도 일반적인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인계할 것은 인계하고 인계받을 것은 인계받으며 사업상의 일을 의논하고는 떠나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두 사람의 힘과 지혜, 영예와 치욕, 우점과 결함이 각자의 몸에 자리 잡고 있다고 깊이 느끼고 있었다. 성매의 대범하고 정열적인 성격에서 많은 부분이 수연이에게 옮겨왔다. 물론 성격을 놓고 보면 그들들은 판판 달랐다. 수연이는 자신의 성미 그대로 가만히 그러나 강렬하게 사랑을 깡그리 마음속의 사람에게 바쳤다. 수연이가 심리상기를 총총히 다 거쳐 집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등잔에 불을 켤 때가 되었다. 그가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숱한 사람들이 그를 맞아주었다. 집안엔 금시 기쁨의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삽시에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이란 흔히 이러하다. 자신이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일이 생기거나 특히는 돌연히 닥칠 때에는 언제나 세찬 격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게 된다. 수연이는 너무나 흥분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마치 누구한테서 놀림을 받기나 한 것처럼 물었다.
8: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0: 어머니는 딸의 빨간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행디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급히 비집고 들어와서 수연의 손을 잡아끌었다.
9: 아이고, 빨리 서둘자, 새색씨. 가마 탈 때가 되었는데 화장도 아직 안 했어. 어서 가자.
0: 세 칸짜리 작은 집에는 구들이고 봉당이고 사람들이 빼곡히 차서 뒤에 온 사람들은 뜰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속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강영천과 수연이는 가슴에 빨간 꽃을 달고 사람들에게 끌려 긴 걸상에 나란히 앉았다. 수연이는 위에는 남색 새 조고리를 입고 아래는 빨간 매화꽃 무늬 천바지를 입었다. 그는 한사코 이 빨간 바지를 입지 않겠다고 고집하였으나 행리 어머니와 몇몇 늙은 여인들이 잔칫날에 빨간 옷을 입지 않으면 아들을 못 본다고 기어이 입으라는 통에 더 뽀대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입고 말았다. 결혼 의식이 시작되었다. 주례가 의정을 읽었다. 먼저 모태동 주석과 주덕 청사령의 초상화에 경례를 드리고 그 다음 어머니에게 경례를 하였다. 수연이는 신랑 신부 맞절하라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획 돌아섰다.
5: 아, 수연 언니, 왜 뒷잔동을 신랑에게 돌려? 머리를 돌려야지. 이봐, 우리가 좀 가르쳐주자.
0: 옥자가 소리쳤다. 청년 부녀대에서 한 물이 욱 쓸어나와 수연이를 부여잡고 머리를 눌렀다. 강영천은 매우 점잖게 허리를 굽힌 후 일어서다가 그들에게 눌리어 고개를 숙이는 수연의 머리를 탁 올리받아서 와 하고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었다. 중매사의 차례가 되자 류구장은 우정 마른 기침을 한 모금 깃고 나서 웃으며 호들을 떼었다.
10: 난 도중에 끼어든 소개인이오다. 아, 기실은 성매동지가 이들을 소개해서.
0: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가슴은 마치 뻘겋게 달아오른 가마에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듯이 자그르르 끓었다. 그는 귀안이 윙윙거려 류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성매의 모습이 다시 그의 눈앞에 뚜렷이 나타났다. 훌륭한 처녀, 그소운 처녀. 그는 그렇게도 뜨겁게 약혼한 남자를 사랑했다. 기철공의 죽음은 성매의 가슴을 마구 부셔놓았다. 어머니는 수연이와 같이 잔치하겠다고 하던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 한 쌍의 미혼 부부는 모두 땅속에 고이 잠들어 오늘의 이 전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디, 착한 그 애가 불쌍도 하지. 어머니는 행디 생각이 나서 어만결에 곁에 앉은 행디 어머니에게 눈길이 떨어졌다. 행디 어머니는 이제

옛 판판 딴 사람으로 변하였다. 가늘게 뜨고 있는 예쁜 두 눈에는 다시금 부드러운 빛이 반짝이었다. 품에는 한창 엄마젖을 먹고 있는 포동포동한 아들이 안겨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자 감격과 행복의 미소를 보내었다. 어머니는 그 미소를 보고 몸을 흠칫하였다. 그랬다. 행리도 언제나 저렇게 웃었다. 아름다운 그 처녀는 자기의 며느리로 되기 전에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행복을 찾아주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6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